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월 18일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였습니다. 새로 장 보는 것도 귀찮은 여름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뚝딱뚝딱 만들어 먹는 것도 괜찮죠. 그냥 놔두면 버리기 아까운 재료들 요렇게 저렇게 잘 활용해서 가족들 다 같이 맛있게 먹으면 뿌듯함이 두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문종식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러브레터 애청자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평창 봉평리 흥정계곡에서 삼총사 부부 다 같이 여섯 명이 캠핑하면서 더위를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콩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 캠핑장에서 청취하니 러브레터 홍보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오, 아, 캠핑 가셨군요. 음흠, 거기가 지금 평창 봉평리 흥정계곡이라고요. 이 아침에 함께 계곡에서 아침을 맞는 캠핑장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 굿모닝. 모닝커피 한 잔씩 하고 계신가요? 아,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저는 캠핑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이렇게 캠핑 가셨다는 얘기 들으면 막 혼자 상상을 한답니다. 러브레터 홍보 감사합니다. 문종식님,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삼총사 부부?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좋겠습니다, 정말. 0842님 신청곡 주셨어요.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김도현님께서는 이정석의 수줍은 고백 청해주셨네요.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2991님 사연이에요. 저희 집 어르신 할배 댕댕이가 17번째 생신인데 요즘 너무 더워서 산책 포기하고 집에만 있자고 했어요. 현미 언니, 저희 17살 할배 댕댕이 뭉치의 생일 축하해 주세요. 자식이 없는 제게 와서 저를 항상 웃게 만들어준 고마운 우리 뭉치가 사랑스러워요. 아이고, 뭉치 할배의 네, 17번째 생일, 생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참 곁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우리 댕댕이들이. 2992님, 오래오래 뭉치가 2992님 곁에 건강하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9401님 사연은요. 현미 누님, 저는 시화방조제 근처 회사에 다니면서 매일매일 러브레터 잘 듣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정선 가리왕산 산림욕장으로 나들이 갑니다. 가는 길에 대관령 들려서 가는데 아내와 지인들과 재미있는 여행 기대합니다. 오, 9401님께서도 부부 동반으로 함께 떠나시나 봐요. 아하, 1박 2일로 정선을 가는데 대관령 들러서, 오, 네. 잘 다녀오세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어디든, 여행 간다고 하시면 저는 덩달아 괜히 제가 같이 가지도 않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 가면 쉬고 오실 수 있잖아요. 잘 다녀오세요. 박성일님, 오청수의 꽃밭의 소녀 신청곡 주셨고, 0528님, 이태원의 여인아 정해주셨네요. 오늘 준비했어요. 같이 들어요.

시인의 혹서일기입니다. 잎 하나 까딱 않는 30몇 도의 날씨 속 그늘에 앉았어도 소나기가 그리운데 막혔던 소식을 뚫듯 매미울음 한창이다. 계곡에 발 담그고 한가로운 부채질로 성화 같은 더위에 달래는 것이 전부다. 옛 일곱 적 아이처럼 물장구를 못 치네. 늙기엔 아직도 멀어 청춘이 만리인데 이제 갈 길은 막상 얼마 안 남고 그 바쁜 조바심 속에 절벽만을 두드린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예민의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박재삼 시인의 혹서일기 함께 했는데요. 옛날엔 너무 무더우면 더위를 피해서 도망 다니기도 하고 이열치열이라고 말하면서 더위에 맞서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더위랑 싸울 기운도 없고요. 더위도 살살 달래가면서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땀나면 세수 한 번 더 하고 시원한 물 한 잔 더 마시고 성난 더위도 그렇게 달래다 보면 조금은 누그러질 거예요. 정영호님, 오석준의 웃어요 청해 주셨어요. 한기섭님, 2144님, 변진섭의 새들처럼 신청곡 주셨네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토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신데요. 6266님 사연이에요. 내일 일요일 전기시험이라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한 것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나서 이번에는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6266님, 그러면 지금 도전은 첫 번째가 아니신가 봐요.

이번에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내일 오늘 푹 자고 내일 시험 잘 치르세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0624님께서는요 옆 가게 주인 할머니께서 가게 보시면서 TV 홈쇼핑을 그렇게 즐겨보셔요. 보시다가 앱으로 주문하면 더 싸다고 하면서 늘 저한테 쫓아오셔서 대신 주문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 괜찮은데 너무 홈쇼핑에 빠지셔서 구매 횟수도 많아지고 금액도 커져서 제가 걱정이 좀 되긴 해요. 홈쇼핑 너무 푹 빠지면 안 되는데 주문해드리면서도 걱정입니다. 아니 홈쇼핑을 보고 있으면 왜 다그치는 듯한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뭐 매진 임박 뭐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괜히 마음이 급해져서 주문 안 해도 될 걸 막 주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공유 기사님 만약에 그 주인 할머니 하고의 그런 그 친분이 좀 있으면 이게 왜 필요할까요? 뭐 어쩌고요? 이러면서 조금 브레이크를 좀 걸어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건 네. 장어구이 밀키트 선물로 드릴게요. 공유기사님 홈쇼핑 그건 많이 유혹적이죠. 송영희님 심신의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신청곡 주셨고요. 권혁진님 정수라의 아버지의 의자 정해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예.

0: 찾은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2: 메디힐 토너 패드.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 허윤정의 관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강원 홍천과 경기 포천 등지로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여행을 계획한 분들로 강원권 나들이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화도 일대 잠시 주춤하고 더 가서는 내린천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 서행합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 어제 있었던 대관령 4터널 안에 화재 사고 복구 작업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이 일대 모두 강한 비에 더해 안개 구간이어서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도 동해선 속초 방향 옥계휴게소 1차로에서 수도권 구간으론 제경인선 성남 방향 신천 진유로 2차로 모두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이동량 점차 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주현미의 Love Letter 토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Love Letter 토요일 2부에서는요. 노래 따라 희로애락에서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인생 노래들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과 추억이 담긴 노래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기분

웃음과 그리움과 행복함이 묻어나는 우리들의 노래들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인생의 다양한 순간에 함께한 노래들을 만납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사연 채택되신 분들에겐 고급 명란젓 그리고 무주 천마 하루 맑음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이영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물류센터에 알바로 취직했어요. 다니던 직장에 일이 없어지면서 그만두고 나와서 이리저리 이력서를 내도 안 되니까 52이라는 나이에 새벽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이가 있다 보니 저는 남편이 저러다 다치거나 아프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가장이라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매일 밤 출근을 해서 마음이 아파요. 유열의 하늘을 닮은 그대 신청합니다. 빨리 이력서 넣은 곳에서 연락이 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아, 밤새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면 참 여러모로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이영주님이 남편분 먹는 거랑 건강이랑 옆에서 더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힘드실 텐데 이력서 보낸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빨리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구민성님도 사연 주셨어요. 저는 70대 청취자입니다. 6월 30일과 7월 4일 사연을 두 번 보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 사연은 소식이 없네요. 아침마다 방송을 귀 기울여 듣고 혹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소개됐을까봐 다시 듣기도 모두 찾아봤지만 제 이름은 끝내 못 만났습니다. 사실 조금 섭섭했습니다. 저는 70이 넘은 햇노인이지만 이럴 때만큼은 10살짜리 머슴애가 됩니다. 괜히 입이 쭉 나오고 다음에는 사연 보내지 말까 하고 혼자 삐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이번에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키보드 앞에 앉아 있게 됩니다. 피디님, 제 사연이 정말 시시한가요? 기다리는 마음도 러브레터를 사랑하는 재미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조용히 기다려보겠습니다. 언젠가 제 이름이 한번 불리는 날이 오겠지요.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 신청합니다. 와,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너무 솔직하고 너무 아주 그 뭐 말랑말랑한 사연인데요. 구민성님, 드디어 구민성님 차례가 와서 이렇게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삐치셨어요? 네.

근데 러브레터에 워낙 많은 사연들이 도착하다 보니까요. 다 소개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면 소개되는 날이 이렇게 딱 오는 거죠. 이따가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김상욱님은요. 젊을 때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포커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던 친구 녀석이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중에 가장 멋대로 살던 친구였는데 멋대로 살던 결혼하고 와이프 제대로 만나서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되어 살더니 우리 중에 제일 먼저 57에 할아버지가 되었네요. 친구의 할아버지 됨을 축하하며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니 친구분 젊을 때 진짜 한량이라고 그러죠? 한량이셨나 봐요. 57에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 좀 빠르긴 하지만 저도 많이 많이 축하드리고요.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신청하신 노래들 함께 들어볼게요.

함께하는 러브레터 노래 따라 히로에락 윤희순님 사연이에요. 현미님, 남편과 칠순 기념 여행으로 뉴질랜드 갔다 왔어요. 어쩜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고 초원과 숲과 양떼들이 아름다운지 그림 속에 있다가 왔네요. 뉴질랜드랑 3시간 차이여서 러브레터도 중간중간 이동할 때 잘 들었답니다. 또다시 가고 싶어지는 뉴질랜드 떠올리며 남진의 젊은 초원 신청합니다.

와우, 칠순 기념 여행으로 뉴질랜드 다녀오셨네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거긴 지금 덥지도 않고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사진도 많이 찍어오셨죠? 저도 자연 풍광 아름다운 뉴질랜드 다시 한번 가고 싶네요. 아이들 어렸을 때 가족 여행으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혜란님은요, 현미 언니, 남동생이 감자탕집을 열었는데요.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좋아요. 사실 요즘 장사 안 되는 가게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감자탕집에서 일하면서 준비를 하더니 그 노력에 보답을 받는 것 같아 대견합니다. 이 좋은 분위기 쭉 이어나가도록 송대관과 신지가 함께 부른 분위기 좋고 신청합니다.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아니 이렇게 좋을 때 우리 대중가요 노래를 떠올려주신 김혜라님 센스가 대단한데요. 오호, 남동생님의 감자탕집 오리에 있는 식당이에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 감자탕은 집에서 만들기 너무 힘든 거잖아요. 이렇게 잘하는 집 가서 먹으면 정말 좋은데. 김혜라님 저도 응원해 드릴게요. 서민기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병원에 다녀온 아내가 셋째의 초음파 사진을 건네주는 순간 작은 희열도 느꼈지만 걱정도 앞섰습니다. 이제 3남매의 가장이 된다는 현실 앞에서 또 한 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우진의 인생지게 신청합니다. 아, 서민기님, 그러니까 셋째 가지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아기가 생길 때마다 부모로서 책임감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만큼 엄마도 아빠도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서민기님 축하드리고 셋째가 태어나면 또 얼마나 이쁠까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영랑님은요, 후덥지근한 날씨지만 부천에서 평균 70세의 할미들이 열정을 불태웁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는 떨리는 건 없지만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게 문제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힘을 주시고 길을 주세요. 저희가 춤추는 곡은 모두 세 개인데 그 중에서 장윤정의 어부바 들려주세요. 아, 평균 70세로 다 함께 춤을 추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춤일까요? 라인 댄스일까요? 그렇죠? 그동안 연습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이 깜빡깜빡하는 동작도 춤추시다 보면 다 기억나실 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게 정말 무서워요. 아주 잘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감 가지세요. 화이팅!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들 같이 들어볼까요?

노래 따라 희로애락 러브레터 가족들 사연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상록님 사연입니다. 사람들은 장마철을 대체로 싫어하지만 저는 장마철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어둑어둑한 하늘이 좋고 창문 열고 쏟아지는 빗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이럴 때 가만히 노래를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나이는 78세인데 아직도 제 마음의 낭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성재희의 보슬비 오는 거리가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오, 이상록님, 나이 든다고 낭만이 사라지는 거 아니죠. 좋아하는 계절도 있고 날씨도 있고 좋아하는 노래도 있고 이런 취향 덕분에 사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상록 오라버니 저랑 취향이 비슷한 친구 같아요. 낭만적인 이상록 오라버니 멋지십니다. 임순희님은요,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현미 씨의 보고 싶은 얼굴인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 들었지만 그냥 그렇게 듣는 것보다 라디오에서 현미 씨가 들려주면 노래의 느낌이 더 진하게 다가올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이 노래는 옛날에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던 노래였고요. 그때마다 우리 친정엄마가 참 좋아하셨던 곡이거든요. 예전처럼 라디오에서 듣고 싶어요. 오, 임순희님, 그쵸? 똑같은 노래도 어디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죠. 어릴 때 들으셨던 것처럼 DJ가 소개하고 라디오에서 듣는 노래는 추억까지 함께 동반돼서 더 잘 들립니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오정곤 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충무로에서 약속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저도 모르게 충무로에서 지인을 기다리다가 흥얼거린 노래가 서울 야곡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59인데요. 아버지께서 예전에 잘 부르셨던 노래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모르게 충무로에서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가수 현인 씨의 서울 야곡 신청해 봅니다. 와, 이 참 신기하죠. 이게요, 부모님이 즐겨 부르셨던 노래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기억 속에 다 저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가사를 안 외워도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추억과 기억에 함께하는 노래들 지금부터 다 같이 들어볼게요.

0: 토요일에 함께하는 노래따라 히로애락은요. 인생의 여러 순간 함께했던 여러분의 노래 보내주시면 됩니다. 러브레터 홈페이지 노래따라 히로애락 게시판에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노래따라 히로애락에서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고급 명란젓과 무주 천마하루 맑음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7월 18일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9: 서울사이버대학교.
1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은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입니다. 더위 피해서 잘 쉬어가는 토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9시에도 우리 러브레터에서 반갑게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신천진입로 2차로가 1시간째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뒤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중앙선 부산방향 북단양 진출로에서도 빗길 사고 처리가 한창입니다.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고속도로 지방방향 정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논산천안선 논산방향 차량 터널 부근으로 5km 구간, 부산 쪽 경부선은 독립기념관 부근으로 긴 구간 주춤하고요. 반대 서울 쪽은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또 서해안선 서울 쪽 금천 부근과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송내 부근 양방향 이동량도 꾸준합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은 화도 일대로 속도 뚝 떨어집니다. 한편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의 통제는 양방향에서 해제가 막 됐고요. 지금은 행주 1교 하

0: 고속도로 통제만 유지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정혜인님이 주셨습니다. 제 이름은 정혜인인데요. 이름 말할 때마다 웃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개명할까요? 이름에도 이 기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혜인. 듣는 순간 맑고 선하고 귀티나고 왜 바꾸죠? 기운 받아서 다 같이 잘 되면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정치인 박명수, 서양화가 박명수, 영화스텝 박명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미소 천사.

자,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아, 함께 합니다. 박명수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 가끔, 그냥 명수라는 이름 말고도 박명수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디 가면 제 얘기 나오면 많이 웃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좀 더 인기가 많아야 될 텐데,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토요일에는 볼륨을 조금 더 높여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올인하는 날이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고, 신청곡 틀어드리고 푸짐한 선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말의 퀴즈도 있습니다. 정답 보내고 선물 5종 세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행운의 골든벨도 있습니다요. 방송 중에 이 소리가 울리면 퀴즈를 드릴 거예요. 9000번째로 정답 보내주신 한 분에게 레지던스 숙박권 드리고요.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6분에게 5만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후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김정희님이 주셨는데요. 경북 구미에 곱창집 오픈했는데 홍보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구미에 곱창집만 수십 개는 될 텐데 주력 메뉴는 뭔지, 에어컨은 빵빵한지, 주차장은 완비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어필 예, 부탁드리고요. 사실 제 코가 속잡니다. 이번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겸사겸사 라디오쇼 홍보도 부탁드리면서 그냥 여러분들은 볼륨만 조금 더 높여주세요. 김정은님이 주셨습니다. 대박사건. 저한테도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다니 너무 신기해서 콩 깔고 회원 가입해서 글 남깁니다. 조사 열심히 받겠습니다. 뭐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무슨 저기 어디 경찰서도 아니고 뭔 조사를 받아. 예,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아무튼 재밌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 있는 청취자가 필요합니다. 당근 박명수 라디오쇼라고 하셨겠죠? 안경화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여자친구를 자꾸 집에 데려오고 싶어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아들들은 상견례 전까지는 1급 비밀이라 하던데 저는 내향인이라서 은근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들아,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 주라 좀. 너무 이제 마음에 드는 거지. 너무 마음에 들고 이제 미래를 약속할 것 같으니까 데려오는 거지. 뭐 갈 데 없어서 데려오겠습니까? 예,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더울 때는 남의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이거 실례. 이런 날에는 더울 때는 예, 그냥 집에 조용히 있는 게 난데. 그래도 저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또 보여주고 싶으면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은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초대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아, 나 안 갈래 보다 간다고 하면 그것도 이쁜 거예요. 그죠? 아이, 부담스러워. 이게 아니라 나 그래 갈게 인사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이쁩니까? 그걸 생각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하나 공구님. 대학생 되고 첫 방학을 맞아 헬스장을 끊었어요. 근데 마동석 씨 뺨치는 몸짱들이 어찌나 많은지 허옇고 얇디 아, 얇은 제 팔다리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네요. 그분들도 저 처음에는 저 마동석 아니었어요. 이윤석이었다가 이제 운동하고 마동석 된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32님이 주셨습니다. 부산에 골프 치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 배우 김광규 씨가 있더라고요. 실물이 훨씬 멋지셔서 놀랐습니다. 쥐팍, 김광규 씨랑 친하신가요? 아, 그러면 광규 형 친하죠. 예, 굉장히 친하고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예. 저도 이제 광규 형처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좀만 기다리세요. 박광규로 돌아올게요. 1512님, 8살 연하남이 좋다고 매달려서 사귀었는데 제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는 거 듣더니 엄마 생각난다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진짜 너무해. 에이, 그건 아니지. 무릎에서 소리 나는 거야.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나이 먹었다고 그러겠어요? 그걸로 헤어진 건 아닐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면 찾아보세요. 다비치와 하하가 부릅니다. 사랑과 전쟁.
1: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2: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1: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2: 아, 누구랑 있었냐고.
3: 야, 아니거든요.

7176님이 주셨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오랜만에 화장했더니 아들이 엄마 다른 사람 같다 이러면서 예쁘단 말은 절대 안 하네요. 뭔가 좀 찜찜해요. 엄마는 뭐 화장을 하나하나 그냥 나에게는 엄마죠. 예. 아무튼 저 화장을 좀 그 요즘 트렌디하게 하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화장을 예쁘게 했는데 너무 안 하다가 하시면은 옛날 화장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되게 좀 그 뭐라 그럴까 풍각쟁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이 트렌디한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트렌디한 화장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자, 이준선 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나오는 노래들은 영어 가사가 많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슬퍼요. 명수홍 신곡 낼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글로 꽉꽉 좀 채워주시면 열심히 들을게요. 이게 요즘 아이돌들 신곡들이 글로벌하게 나가니까 이건 영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저는 글로벌로 나갈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토종 한글로 100% 채우겠습니다. 2706님 주셨어요. 윗집 아저씨가 맨날 입구 옆에 서서 담배를 핍니다. 뭐라고 한마디 할까요? 오늘도 꼭 참고 지나갈까요? 근데 그 아저씨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아, 공동주택에서는 이게 담배를 그 베란다나 이런 데 태우면 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예, 이왕이면 좀 담배를 좀 끊으시죠. 예. 단독주택 아닌 이상은 좀 담배를 공동주택에서는 좀 안 태우는 게 그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태우더라도 좀 어떤 좀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죠? 예, 이건 좀 우리가 좀 자각해야 돼요. 자, 8797님이 주셨습니다. 2주 동안 묵혀놓은 빨래 하려고 큰맘 먹고 세탁기 앞에 섰는데 아, 세탁 세제가 똑 떨어졌네요. 야, 2주 동안 빨래를 안 했으면은 뭐 입고 다니신 거예요? 예? 아니, 2주 동안 빨래를 안 하면 속옷 같은 건 어떻게 해? 팬티만 한 10장 넘게, 10장이 뭐야? 2주면은 14장이지. 허허, 이건 아이러니한데. 새로 사서 이렇게 다 입었나 보다, 속옷을. 손재남님, 40년간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3달 전 일을 그만뒀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로 장구에 도전을 했습니다. 65년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이네요. 장구요, 장구. 야, 대박이다. 예, 뭐라도 배우면은 특히 악기 다루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예. 뭐 장구가 됐든 북이 됐든 꽹가리가 됐든 예, 태평소가 됐든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뽐내기 대회에서 한번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싸이와 이재훈이 부릅니다. 낙원.

0: it's all about you. 자, 청취율 조사 막바지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오늘도 라디오쇼 기사 중에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명수, 이 사람한테 노래 하나 달라고 했더니 1년 6개월째 연락 두절. 자, 문제입니다. 한때 박명수 닮은 꼴로 화제가 됐지만 지금은 연락 두절된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1번 장원영, 2번 장우혁, 3번 장범준, 4번 장기야. 자, 정답 보내주실 곳. 야, 애드립으로 장기화가 생각나. 아유, 빠르다, 나 그래도.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9,000번째로 정답 보내주신 한 분에게 레지던스 숙박권 드리고요.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6분에게 5만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이러다 탈랄라.
1: 퇴근 시간 전에는
0: 자,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들으면서 1부 마감하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9: 자,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2부에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자, 5626님이 주셨습니다. 박명수 아저씨는 재밌는데 왜 1시간 만 해요? 생각 같아서는 2시간, 3시간도 하고 싶은데, 예, 체력도 체력이고요. 원래 이 시간대가 1시간, 시간대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소연님이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라디오쇼 듣기 시작했는데 속 시원한 멘트에 화끈한 선물까지 홀딱 반했습니다. 책임자잉. 옛날 분이신가 봐요. 책임자잉. 이거 옛날에. 예. 척 보면 앱니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예. 고마워. 고마워. 이런 예전 게 있는데 재밌어요. 제가 만든 건 쌉싸리 와요 나. 아무도 안 하더라. 한여름님이 주셨습니다. 아들이 신주었을 때마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신주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등 돌리면 금방 까먹어서 말짱 도루묵입니다. 차라리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낫겠어요. 영어 단어는 외워도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신주어는 가끔 아들이랑 뭐 우리 또 저 써먹으면 엄마 쿨한데 뭐 엄마 아무튼 그럴 수 있으니까 예 써먹을 수 있는 그 신조어를 외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수님이 주셨습니다. 살쪄서 밥 양도 줄이고 간식도 오이랑 방울토마토 몇 개밖에 안 먹는데 왜 1kg가 또 쪘을까요? 화가 많이 나네요. 오이 같은 거를 생 오이만 드시지 않고 뭘 찍어 드시거나 방울토마토를 샐러드로 해서 드시는 거 아닌가요? 왜 살이 찔까? 아무튼 오이랑 방울토마토도 칼로리가 제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이를 한 30개씩 드시면 큰일 나죠. 방울토마토 두 관 드시고 두 관. 옛날에 홍철이가 살 뺀다고 방울토마토를 두 관을 먹었어요. 계속. 예, 살이 안 찌, 어떻게 안 찌냐고. 아이고. 자, 청하의 노래입니다. 벌써 12시. 어머.

2063님 주셨습니다. 점심으로 햄버거 먹고 싶어서 왕복 40분 거리인데 픽업하러 갑니다. 라디오쇼 들으며 출발! 저도 정말 맛집이면 저 40분 가겠습니다. 진짜 맛집이면. 근데 요즘 저 배달로 다 오지 않나? 예, 근데 또 워낙 맛집이 유명한 곳은 픽업만 되더라고요. 픽업만. 예, 아무튼 뭐 저도 40분이 걸리더라도 진짜 맛있으면 갈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김순옥님이 주셨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취미로 모은 LP판이 지금 1000장 정도 되는데 보기만 해도 뿌듯해요. 나중에 아이들 저 물려주려고요. 설마 팔진 않겠죠? 근데 이 LP판이 모으는 건 좋은데 이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습도랑 이게 잘 안 맞으면 다 휘어버려. 예, 그래가지고 이거 관리하는 것도 꽤 이를 겁니다. 아무튼 그 천장이면 정말 많이 모으셨네요. 예, 저도 부럽네요. 나중에 혼자 이렇게 저 커피 한잔 하면서 아니면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음악 딱 들으면은 예,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예, 부럽습니다. 팔진 않겠죠. 이동현 님이 주셨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매번 한 숟가락씩 남기는 우리 아이. 밥 양을 줄이거나 늘려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구태여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양을 많이 주고요. 한 숟갈 나면 그건 엄마가 드세요. 예, 엄마가 드시면 됩니다. 예, 어떠한 방법이든 뭐가 중요하니까 밥 양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밥을 많이 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남기면 이게 농부님들이 이거 힘들게 이렇게 일하셔서 한다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적게 먹는 건 아니니까 많이 먹게 하고 한 숟가락 나오면은 어머님이 드시든지 하고 그러나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826님이 주셨습니다. 집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 이만큼 수확을 했습니다. 텃밭 가꾸느라 평일보다 주말이 더 바쁘지만 뿌듯하네요. 여기 보니까 저 고추랑 콩 이런 거 이렇게 지금 텃밭에서 재배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쁘겠네요. 그죠? 자기가 심고 자라고 거기서 열매까지 맺어서 그걸 또 직접 수확해서 드신다는 그 자체가 이게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너무너무 뿌듯하고 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전 다슬님이 주셨습니다. 스케줄 근무라서 3일 쉬고 출근을 했는데 벌써 퇴근하고 싶네요. 사람이 이렇게 쉬다 보면 계속 쉬고 싶거든요. 예, 일할 땐 하셔야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쉬신 만큼 또 보람된 그런 또 주말에 일하시는구나. 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브의 노래입니다. 뱅뱅.

0: 이쯤에서 주말에 퀴즈 나갑니다. 한번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1: 좋습니다. 여명과 락그룹 Y2K 고재근 씨가 했던 네. 왠지 터질 것 같은데 저한 들어볼게요. 여명 예.
2: 여덟 너다 넌 하루해 이대로
1: Y2K요?
2: 엄마의 꿈이 해수도 빈자리 씻고야 하루지 이대로
1: 또 없어요? 이게 다예요?
2: 그
1: 마지막이에요. 아 이거야 은사아빠 은사아빠 이거야 지금
0: 자 어떤 작품의 오프닝 음악을 따라한 걸까 1번 라이온킹 2번 발레파킹 3번 폼뱅킹 4번 킹카 팽현숙 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정답자 10분 뽑아서 랜덤 선물 5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원곡이죠 OST Circle of Life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골든벨 퀴즈의 정답은요, 3번 장범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드린 주말의 퀴즈의 정답은 1번 라이온킹이었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라디오쇼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끝곡은 최유리의 신곡이에요. 우리 유리양 노래 너무 잘하는데 막사랑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가족들과 대구 여행을 다녀왔어요. 대구 여행의 목적은 국립대구과학관. 아이와 함께 로봇도 조작해보고 다양한 전시도 체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호우경보가 해제되며 동부간선도로의 통행도 재개가 됐습니다. 다만 성수 쪽 성수 분기점 진출로를 앞두고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한강다리인 반포대교는 남단 쪽 1차로가 역시 고장난 차로 차단돼 있어서 뒤로는 일산 쪽 강변북로 동호대교부터도 지나시기 불편해졌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수도권 제2순환선 포천 쪽 은현 3터널에서 사고 처리가 한창인데요. 터널 안 살펴 지나셔야겠고요. 이 밖에 서울 쪽 경부선 옥산에서 청주, 수원 부근과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부산 방향 천안 일대 이동량도 꾸준합니다. 한편 강원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여전히 중부와 강원 일부 경북 안동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서 조심 이동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KBS.

안녕하세요. 7월 18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어느 날 아침에 집 창밖에서 새들이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너무 시끄럽게 크게 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날 아파트 단지에서 나무를 베고 가지치기도 하고 대대적으로 조경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을 예쁘게 다듬고 고치는 일이 새들한테는 자연재해급의 재난상황이 된 거죠. 외국 시중에 그런 시도 있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항구에서 풍어축제가 벌어질 때 바닷속에서는 수많은 이별이 있겠지, 뭐 대략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세상 일이 되게 그렇죠. 같은 일이라도 누구한테는 슬픈 일이 누구한테는 또 기쁨이 될 수 있고요. 나한테 좋은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양한 입장들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거겠죠.

0: 7월 18일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원조 댄싱 퀸이죠.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 스파냐가 노래한 Call Me였습니다. 전주에서부터 흥이 폭발하죠. 나 외로워 지금 전화해줘 제발 막 그런 노래입니다. 안경화 씨, 남편은 제주도 출장, 아들은 여행 갔어요. 오늘부터 뭘 하며 지낼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기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한여름에요. 이 전업주부들 방학을 줘야 합니다. 즐기세요. 김태영 씨, 평일에 직장에서 이어폰으로 듣다가 주말에 집에서 들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마루에 등 딱 붙이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며 한가로이 쉬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하셨어요. 김태영 씨,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곳에 계시네요. 자, 오늘도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는 FM 106.1MHz로 인백션의 백뮤직을 만나고 계십니다. KBS 콩앱 가입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좋은 노래와 여러분들 사는 이야기를 여러분 귓가까지 잘 배달하겠습니다. DJ 천이는 여러분들의 고막 친구니까요. 신청곡 받아요. 어떤 노래든 어떤 얘기든 다 됩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세요.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

밴드 이름 참 재밌죠. 쟈니는 재즈를 싫어해라는 팀이었어요. Shattered Dreams였습니다. 영국 밴드예요. Johnny Hates Jazz. 산산조각난 꿈이란 노래인데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산산조각난 그 아픔을 이렇게 경쾌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씨가 청하신 음악이 준비됩니다. 미국의 두 컨트리 가수예요. 에밀리 해리스와 돈 윌리엄스. 이 두 사람이 함께 부른 듀엣곡입니다. If I Needed You. 한 사람이 그래요.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면 나한테 와주실 거예요. 물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난 당신을 위해 바다도 건널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를 향한 따뜻한 약속의 노래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죠. 발렌타인스데이에도 흘렀죠. 마룬5의 노래 The Way You Look Tonight이라는 노래. 이 재즈 스탠다드 넘버인데요. 마룬5가 아주 부드러운 스윙 팝 스타일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 모습 정말 아름다워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노래예요. 에밀리 해리스와 돈 윌리엄스의 노래 If I Needed You 마룬5입니다. The Way You Look Tonight.

마룬 5가 노래한 The Way You Look Tonight, 에밀리 해리스와 던 윌리엄스의 노래 If I Needed You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기거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시간 제한 없이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마음껏 대화하기가 쉽지 않죠. 머릿속에서 계속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학부모들끼리 만나면요, 애가 학원 몇 시 끝나, 몇 시까지 데리러 가야 돼, 이렇게 퇴장 시간부터 먼저 파악하고 대화를 시작하죠. 아이가 없어도 그래요. 오늘 몇 시까지 집에 가야 돼, 항상 신데렐라가 되는 거죠. 각자 그 생활에 마감 시간이 있기 마련인데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문자나 콩사연에도 글자 수 제한이 있잖아요.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이 시간에는 그런 제한 없습니다. 분량에 상관없이 긴 사연이 나가는 유일한 시간이죠. 저희가 선물로 치킨과 콜라 세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너 제목이 사연 쓰고 따블 갑니다예요. 자, 오늘은 이연숙 씨 사연 소개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21살, 지금은 군 복무 중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미용실에서 일했어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미용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너 그거 미용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거 기술도 기술이지만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딱이지. 아이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믿고 학원에 보내줬어요. 자격증을 따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이 됐죠. 그렇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는 또 갑자기 미용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선배들이 무섭니? 아니야. 그냥 사람들한테 지쳤어. 이해 못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이런 손님 저런 손님 맞으면서 응대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도망치듯이 군대에 갔어요.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전화에서는 갑자기 대학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는 예전에 미용하겠다고 할 때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죠. 네가? 예, 대학 가기가 쉽냐? 네가 공부 놓은 지가 언젠데? 알지.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적에 해보려고. 여기 있을 때 공부해서 내년에 도전해보고 안 되면 다시 미용실로 돌아가든지. 그건 그때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거리는 걸 보니 남편도 같은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여보, 그래도 걔 기특하지 않아? 요즘 같은 때 하고 싶은 게 계속 생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 아, 좀 늦으면 어때? 공부를 하든 미용을 하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그게 최고지. 남편도 그래요. 아, 그럼 나 걔 걱정은 전혀 안 해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느라 남보다 속도가 조금 늦지만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은 미용사, 어느 날은 대학생, 또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늘 다음 장이 기대되는 우리 집 둘째. 재현아, 공부하겠다는 그 결심 벌써 바뀐 거 아니지? 전역할 때까지는 말 바꾸지 말고 매달려 보기다.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 뭘 하든 무조건 사랑해. 화이팅!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사연에 이어서 우리 아드님을 응원하는 뜻에서 샤키라의 노래 Try Everything 듣고 왔어요. 세계적인 팝스타죠, 샤키라. 재현 씨라고 했죠. 아들도 아들이지만 연숙 씨를 포함해서 부모님들이 참 보통 분들 아니시네요. 아이가 대충 이제 미용실 그만둘래 그러면 보통은 예, 너 그렇게 끈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해서 그러게 내가 뭘 했어. 1년 6개월 배운 거 아깝잖아. 더 해.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연숙 씨는 아쉬운 마음을 꾹 누르셨겠죠. 아들이 원하는 길을 인정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거기다 원하는 게 계속 생기다니 기특하지 않아 이런 반응이죠. 아주 진정한 부모고 어른이십니다. 아이가 갈팡질팡할 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그게 최고다. 이거 말이 쉽지.

내 자식이 안정적인 길을 버리고 새로운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연숙 씨 부부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멋진 부모

그곳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저희가 더블로 얹어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노래 세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양은정 씨가 펀의 We Are Young 청하셨죠. 미국 싱어송라이터이고 배우인 자넬 모네가 피처링으로 참여합니다. 청춘의 에너지와 열정이 담겨 있는데요. 우린 젊어. 오늘 밤 이 세상에 불을 지르자. 우린 태양보다 더 밝게 타오를 수 있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카틴 크루의 I Just Died in Your Arms. 영국 밴드죠. 카틴 크루 대표곡입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사랑에 빠져버린 어떤 사람의 복잡한 심정이 담겼죠. 도망쳤어야 했는데 당신 품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그리고 영국의 팝 디바죠. 킴 와일드가 노래하는 You Keep Me Hanging On 준비합니다. 원곡은 다이나 로스가 리드 보컬이 있었던 미국 걸그룹이에요. 수프림스의 노래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날 붙잡지 말라고 이제 내 인생에서 꺼져줄래? 이런 노래예요. 세 곡 이어듣죠.

노래 세 곡 듣고 왔습니다. 토요일 인백천의 백뮤직 1부입니다. 킴 와일드의 You Keep Me Hanging On, Cutting Crew, I Just Died In Your Arms, Fawn이 노래한 We Are Young이었습니다. 다시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청하세요. 신영순 씨, 제가 바쁘게 고기 굽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입에만 고기를 넣더라고요. 성질이 나서 버럭 했더니 기미한 거야. 말은 참 예쁘게 하죠. 아, 김이 내관을 데리고 다니시네요. 재밌습니다. One-Sided Love Affair라는 노래, 레이 파커 주니어의 노래인데요. 그 고스터스 바스터스의 테마곡으로 유명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레이 파커 주니어의 노래입니다. 가사에 메리라는 이름이 나와요. 메리를 짝사랑하는 남자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메리, 제발 날 받아주든가, 날 놓아줘, 짝사랑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 라는 노래입니다.

0: 먹을걸?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0: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토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1부 마칠 시간 됐습니다. 잠시 후 2부에도 같이 가주시고요. 1부 끝곡은 라울 디 블라시오라는 라틴 피아노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 사이먼 가펑클의 명곡이죠. 이 명곡을 따뜻한 피아노 연주로 들려주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만나죠. I'll be 금방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조금씩 서울로 돌아오는 이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권에서 출발한 곳들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양양 분기점 일대 주춤하다가 이전 시간 사고가 있었던 인제부터 내린천 휴게소 쪽으로 속도 뚝 떨어집니다. 영동선 인천 방향도 강원권인 진부 3터널 부근과 면원에서 둔내 터널까지 더 가서는 동해선 삼척 방향 호천교에서 양양 강릉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는 광주 방향 서원주 부근으로 또 경부선 서울 쪽 수원 일대와 양지에서 반포까지도 지체 서행합니다. 지금은 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만 유지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 빗줄기는 소강 상태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4: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0: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진짜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7월 18일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출발합니다. 노르웨이의 싱어송라이터예요. 캐롤라인 크루거가 노래한 You Call It Love였습니다. 소피 마르소가 출연했던 프랑스 영화죠. You Call It Love의 OST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잿빛 하늘이 파랗게 변하고요. 태양이 내 주위를 환하게 비춥니다. 당신은 그걸 사랑이라 부르죠 라는 노래예요. 자, 인백션의 백뮤직 토요일 2부는요. 여러분들이 주신 신청곡으로 맛있게 한상을 차리는 시간이죠. 비빔밥으로 차립니다. 다양한 분들이 주신 신청곡이고요. 뭐 시대, 장르, 감성이 다 다른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코너 제목이 비빔밥입니다. 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를 드립니다. 모바일 쿠폰 선물이 많아요. 도넛,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을 비롯한 선물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7: 일양약품.
8: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이게 좋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DJ 천이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주신 신청곡 언젠간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방송 관계자 어떤 분이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나간다. 이거 희망 고문이란 얘기죠. 제가 팔랑귀이기 때문에 바로 정정합니다. 언제

땡가는 아니고 잘 모아서 토요일에 나갑니다. 그래서 비빔밥. 근데요, 여러분들이 DJ 천이한테 단련되고 익숙해지신 게 아무 때나 틀어주세요, 언젠간 나오겠쥬 하면서 신청곡 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하회와 같은 마음에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도 밀린 신청곡을 열심히 배달합니다. 7357님, 가족들과 아빠 생신기념으로 지리산에 펜션 예약해서 놀러가는 길입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여름 노래 신청합니다. Seals and Crofts의 Summer Breeze. 오, 근사한 노래 좋아하시네요. 1970년대 미국 라디오에서 사람이 그냥 숨쉬듯이 흘러나왔다는 노래입니다. 화음의 예술인, 이 화음이 참 예술이죠. 부드러움의 장인들 Seals and Crofts의 노래예요. 달콤한 여름날 7월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죠.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걱정 하나 없이 평화롭고 낭만적인 여름 풍경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준비하고요. 이은경 씨군요. 동생이랑 멋진 카페에서 런치 먹기로 해서 나왔는데 동생이 언니 쌩얼이야? 이제 그럴 나이 아니잖아 하네요. 저는 나름 풀맨데 오 프리티 워먼 들려주세요. 마음은 프리티 워먼입니다. 이 노래는 그 인트로의 드럼 소리가 그 하이힐을 신은 아름다운 여성이 또각또각 걸어오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 미국 배우죠, 줄리아 로버츠가 나온 영화 프리티 워먼 때문이죠. 그 영화에 나왔잖아요. 길에서 마주친 여성한테 저기요 시간 있어요? 나랑 만나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추파를 던지는 노래인데 이게 반전이 있어요.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가던 그 프리티 워먼이 턴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자기한테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어서 김홍관 씨가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Cruel Summer 청하셨어요. 테일러 스위프트도 같은 제목의 노래를 불렀는데 여름 연금송의 조상님 같은 노래죠. 남자친구는 떠나고 친구들은 다 놀러가고 더운 도시에서 혼자 남은 사람의 귀여운 투정송이에요. 날은 덥고 네가 없어서 나 멘탈 나갔어. 정말 잔인한 여름이야 라는 노래입니다. 자, 세 곡 이어드리죠. Seals and Crofts, Summer Breeze, Roy Orbison, Oh Pretty Woman, Ace of Base의 Cruel Summer.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앞뒤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곡 듣고 왔죠. Seals and Crofts의 Summer Breeze, Roy Orbison, Oh Pretty Woman, Ace of Base의 Cruel Summer였습니다. 이 Cruel Summer를 듣고 보니까 이 활력 넘치고 뜨거운 계절 이 여름이 어떤 사람한테는 더 외로운 계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겨울에 혼자 있으면 아유 그래 나가봐야 고생이야 이렇게 정신 승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뭐 다들 휴가 계획 세우고 근데 나만 갈 데가 없다 나만 계획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외로울 수 있잖아요. 어떠세요? 어떤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 잔인한 여름이야를 넘어서 너무 슬프고 외로워요 하는 노래입니다. 2111님이 벨기에 혼성 밴드죠. Citizen Jane의 So Sad and Alone입니다. 제목은 너무 슬프고 외로워요 이런 얘기인데 가사는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외롭다고 우울해하는 사람한테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징징대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네 목소리 한번 내봐. 이렇게 등을 떠미는 노래입니다. 이런 친구 필요하죠. 이어서 0712님이 Westlife의 My Love 청하셨군요. 아일랜드 보이밴드죠. Westlife.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요. 당시에 그 Westlife 멤버들이 세계 투어를 돌 때인데 많이 지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향 아일랜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듬뿍 담았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거예요 내 사랑 이렇게 노래해요. 이어서 김은 씨가 청하신 오퍼스의 Live is Life 준비합니다. 이 전주의 박수 소리만 들어도 우리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은 노래예요. 오스트리아 밴드죠. 오퍼스. 결성 11주년을 기념해서 고향 오스트리아에서 콘서트를 했는데요. 그때 관객과 함께 부른 버전이 그대로 음반으로 나옵니다. 명반이 된 거죠. 무대에서 모두 하나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인생 그 자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Citizen Jane, So Sad and Alone, Westlife, My Love, Opus, Life is Life.

오퍼스가 노래한 Life is Life, Westlife의 My Love, Citizen Jane의 So Sad and Alone 듣고 왔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인맥션의 백뮤직 2부 비빔밥 코너입니다. 최소정 씨군요. 엄마가 외출하셨는데 다리미 플러그를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셔서 엄마 집에 가서 보니까 얌전하게 뽑아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엄마 연세 83세세요. 태빈 캠벨, I am ready 청하셨군요. 1990년대 그 리듬앤블루스 신동으로 불린 가수죠. 태빈 캠벨. 전설적인 프로듀서 퀸시 존스가 발굴했고요. 90년대 팝계 미다스의 손이죠. 베이비 페이스가 곡을 줬다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옵니다. 이 노래 부를 때도 아직 10대였는데요. 어리고 서툴지만 난 사랑할 준비가 됐어요. 풋풋한 사랑 고백송이에요. 이어서 임학수 씨가 컬처 클럽의 타임을 청하셨죠. 노래 부제가 있어요. Clock of the Heart예요. 이 노래 속의 시계는 이별을 향해 가고 있네요.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 사이가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은 시간을 주지 않아, 이렇게 아쉬워하는 노래입니다. 5400님이 더요 백디 팥빙수는 내돈 내산 할 테니 신청곡 들려주세요 하면서 레드 제플린의 이미그레이션 송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 인트로에 이런 소리가 나오죠. 이 타잔 소리는 아니고요. 아, 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레드 제플린 팬들이라면. 로버트 플랜트가 이 정체모를 괴성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모은 전설의 노래죠. 여기서 이미그레이션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옛날에 그 유럽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해적이죠. 바이킹을 얘기합니다. 북유럽 바이킹 전사들의 신화를 노래로 만든 거예요. 태빈 캠벨, I am ready. 컬처 클럽의 Time, 레드 제플린, Immigrant Song.

비빔밥 코너 노래 세 곡이 듣고 왔네요. Red Zeppelin, Immigrant Song, Culture Club, Time, Tevin Campbell의 I Am Ready 세 곡이었습니다.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빔밥 마무리하면서요. 김윤희 씨가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청하셨죠. 엘리 굴딩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오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인데 답은 그거예요. 하늘의 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오늘 토요일 인백천의 백뮤직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일요일 날 12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끝곡은 미국의 아주 철학적인 가사로 유명한 전설의 밴드죠. 캔사스의 노래 The Wall이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욕망 또 자신의 한계 같은 그 벽을 넘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노래한 거예요. 캔사스의 The Wall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내일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낮 동안에는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전에 통제됐었던 서울 동부간선도로는 통행이 재개돼 전 구간 진입이 가능해졌는데요. 현재 성수분기점 방면으로 성동규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가양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서울 방면 정체만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양분기점 부근을 시작으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사이와 설악 부근, 다시 서종에서 화도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진부 3터널에서 진부 2터널 사이를 시작으로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사이와 다시 새마을 일대로 아직까지는 강원권에서만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이은영님께서요. 응디 어서오세요. 저는 오늘도 출근해서 아침부터 응디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늘도 은비트 잘 들을게요. 사랑합니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어머 그러네요. 저는 저만 늘 반짝이분들 기다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토요일에도 아침부터 출근해서 응디만 기다리셨다는 사연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이럴수록 응디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반짝이분들 지치지 않도록, 졸리지 않도록 텐션 쭉 끌어올려서 소리 질러! 뿌이뿌이뿌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은 더욱 파이팅 넘치게 시작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윤태와 현대화의 영원한 친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646님께서 은비 결혼식 전에 축하 문자 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토요일도 출근이라 직원들하고 듣고 있습니다. 은비 행복한 결혼생활 보내시고 앞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의 탄생을 기원합니다. 맞아요. 이쯤 되면 이제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예, 은비든 은띠든. 아, 결혼식 하기 전에 축하 문자 드리고 오늘 또 두 번째로 보내주셨네요. 왜 자주 안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7920님께서 응디 저도 출근했어요. 육아 출근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내와 함께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잠드는 10시까지 야근이 예상됩니다. 항상 야근이죠 뭐. 야근 그리고 뭐 그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냥 24시간 풀 가동이죠 뭐.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주말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토요일 1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표현하는 시간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하고요. 2부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로트 여행 떠나는 시간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합니다. 반제분들 아직 청취율 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손에 핸드폰 꼭 쥐고 계시다가 02로 오는 전화 있으면 꼭 받아주셔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하고 언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애청자 주간에 맞아서요. 주말에는 뜬금없이 찾아오는 퀴즈 타임 얼쑤 퀴즈 준비돼 있어요. 방송 들으시다가 갑자기 얼쑤 하는 소리가 들리면 응디와 함께 퀴즈 풀어주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어디서 누구와 함께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신지 반짝이분들 참여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잠깐.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응디스.

어두시 좋아 반짝이들 좋아 모든 걸 다 가진 라디오 넌 이미 은빛 가진 걸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 나

1부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전하는 시간이에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참여 코너 안에 마련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곡 4곡 이상 남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윤미경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손주 손녀가 생기니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쁜 요즘입니다. 22개월 손주 녀석이 마구 뛰어다니는데 따라다니기도 힘들고 아직 말을 못하니 야단칠 수도 없네요. 생후 15일 된 손녀는 너무 어려서 안아주기조차 조심스럽답니다. 잠이 부족한 딸 부부를 위해 가끔 손주를 봐주러 가는데 이쁜 건 이쁜 거고 힘든 건 힘든 거네요. 그래도 매일매일 예쁘게 커가는 손주 손녀와 개슴츠레 눈뜨고 다니는 딸 부부에게 힘내라는 의미로 들려주고 싶은 노래 선물 신청합니다. 응디도 힘내세요.

22개월 손주, 생후 15일 된 손녀. 얼마나 이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근데 이쁜 건 이쁜 거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예. 아,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진짜 요 앞에 잠깐 갔다 오셔도 힘드실 텐데 그 아기를 안고 재우고 밥 먹이고 뛰어다니는 거 쫓아다니고 얼마나 힘드세요. 젊은 부부도 힘든데. 아휴. 그래도 또 눈을 개슴츠레 뜨고 힘들어하는 딸 부부 보니까는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죠? 힘든 몸을 또 이끌고 손주들 봐주십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시어머니도 참 한 번씩 저희 일 있을 때 와서 봐주시는데 한 번씩이 아니라 자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많이 힘드실 텐데. 자, 미경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선물 바로 띄워드립니다. 김우영의 하고 싶은 거 다 해, 신승태의 건강이 최고더라, 그리고 장윤정의 어부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김우영의 하고 싶은 거 다 해, 신승태의 건강이 최고더라, 장윤정의 어부바 듣고 왔습니다. 아하, 이 소리는요, 우리 반짝이분들 얼쑤 퀴즈 풀 시간이에요. 정답 맞히고 선물 받아가세요. 자, 오늘은 반짝이분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문제 내드릴게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반짝이 김미영님, 응디, 요즘에는 잠이 너무 쏟아져서 하루에 이것 두 잔을 마셔도 졸리네요. 그래서 지금 한 잔 더 마시려고요. 카페인아 나 좀 살려주라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정답인 이것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원두를 볶아서 추출하는 음료예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생명수로 불리는 음료인데요. 주말에도 졸릴 때는 이것 한잔하는 경우 있죠. 자, 다음 중 이것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식혜, 2번 수정과, 3번 커피.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부터 콩과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시합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윤순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은디, 강원도 시골에서 자란 저와 초등학교 동창 30명은 여름이 되면 고향에 있는 계곡에 모여 동창회 모임을 갖습니다. 이른이 넘은 우리들이지만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옛날 이야기를 어린 아이들처럼 나눕니다. 곧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너무 기대되고 빨리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친구들아, 우리 곧 만나자. 아, 강원도 시골에서 자란 초등학교 동창 30명. 고향에 있는 계곡에 모여서 와 모임을 갔는데요. 너무너무 낭만적이네요.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하호호 옛날 얘기하면서 와 진짜 매년 여름에 모이시는 걸까요? 와 너무너무 좋은 모임이네요. 너무너무 좋네요. 이 시간이 참 귀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쌓인 추억들도 너무너무 많을 거고요. 그 계곡도 알고 있겠네요. 여름 되면은 아 또 북적북적 오시겠네 이러면서 이번에도 좋은 시간 가지세요. 순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선물 진성의 고향 가는 길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장민호의 7번 국도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성의 고향 가는 길,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장민호의 7번 곡도 듣고 왔습니다.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요. 노재옥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나의 소중한 친구 문현아, 그 멀리 괌에서 잘 지내고 있니? 우리 학창시절 때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특히 빵집에 뛰어가서 나랑 영신이랑 너 문현이까지 서로 맛있는 빵 먹겠다고 부산을 떨었던 일 너도 기억하지? 지금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 다시 만나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는다. 문현아 그리고 영신아,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옛 추억을 떠올려보자. 내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거든. 같이 듣자꾸나. 아, 소중한 친구가 멀리 괌에서 지내고 계시나 봐요.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참 이렇게 친한 친구가 멀리 떨어져 살면 가끔씩 연락하면서 예전에 그랬었잖냐 이랬었잖냐 하면서 옛날 얘기 많이 하는데 서로 빵집에 뛰어가서 맛있는 빵 먹겠다고 막 그랬나 봐요. 어렸을 때는 진짜 빵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간식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아유 보고 싶으시겠어요. 조만간 만나서 맛있는 빵 드시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님께서 친구들이랑 같이 듣고 싶은 노래래요. 남진의 둥지,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은가은의 약속합니다.

1218님께서요. 응디 며칠 전 점심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좌식 식당에 갔거든요. 당당하게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엄지발가락이 얇아진 양말 사이로 안녕 하고 고개를 내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엄지발가락을 오므리고 재빨리 들어갔는데 창피했네요. 앞으로 신발 벗을 때마다 양말 확인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일 참 많았습니다. 마치 내가 그 아낀다고 양말을 안 사 입는 사람처럼 나 양말 새 거 있는데 양말 멀쩡한 거 많은데 꼭 이렇게 그 신발이 그 엄지발가락이 잘 닿는 신발들이 있어요. 그런 신발 신고 조금 걸으면은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서 그 양말이 이제 구멍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유. 그냥 어머 그냥 저는 요즘 그냥 어머 양말 구멍이 났네 이것 봐 이러면서 그냥 차라리 보여.

주면서 안녕 이러면서 인사 한 번씩 돌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안 창피하지. 아유 이게 막 숨기고 있다가 들키면 더 부끄러운 느낌. 그럴 땐 저는 재빨리 벗었어요. 옛날에 그냥 차라리 맨발이 낫다면서. 7849님께서 여기는 김해입니다. 응디의 기분 좋아지는 라디오 들으면서 블루베리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블루베리는 따고 난 뒤에 일이 얼마나 많은지 허리가 끊어지려고 그래요. 힘 좀 주세요 응디. 이게 막 솎아내야 되는군요. 블루베리 이제 따고 나서 그죠? 뒤에 일이 더 많구나.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쯤에서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은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토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께는요,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릴게요. 1부에 내드린 얼쑤 퀴즈 정답은요,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에 발표할게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는 시간,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설아윤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통제가 해제된 곳들도 늘고 있고 홍수주의보가 해제된 지역도 있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린 만큼 도로 곳곳에 물이 고여 있거나 지반이 약해진 구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운전자분들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시고 침수된 도로나 하천 주변 도로는 가급적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통제 상황은 다시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출발 전 최신 교통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화성휴게소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바다 발안 일대로 차량들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는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권 둔대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군포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김희재의 짠짠짠이었어요. 1부에 애들이 얼쑤 퀴즈 많이들 참여해 주셨나요? 계속해서 정답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릴게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원두를 볶아서 추출하는 음료예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생명수로 불리는 음료인데요. 주말에도 졸릴 때는 이것 한잔하는 경우 있죠. 자, 다음 중 이것에 들어가는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였고요. 보기도 있었습니다. 1번 식혜, 2번 수정과, 3번 커피. 정답 아시는 분들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뚝뚝뚝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가 계속되거든요. 반지분들께서는 02로 가는 전화는 받으셔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언급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요, 정서주 재하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마련됩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여름 특집을 준비했거든요. 제목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여름 특집

0: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인데요. 홈페이지 오시면 특집 게시판이 마련돼 있어요. 보시고 덥고 힘든 여름철 노래로 응원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하는 사연과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지의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서 반지의분들 사연 만나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3596님께서 응디, 저는 선풍기랑 한몸이 되어서 매미처럼 선풍기에 딱 붙어서 듣고 있어요. 편안하고 시원하니 좋네요. 그럼 된 거죠? 안 그런가요? 맞아요. 선풍기랑 한몸이 돼서 그냥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매미처럼. 선풍기에 붙어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이게 바람 계속, 센 바람 계속 세면은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5972님께서 오늘 운동하는 동호회에서 친한 회원이랑 당연히 같이 점심 먹을 줄 알고 있었는데 저만 쑥 빼고 여럿이 점심 먹으러 가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긴 했는데요. 그래도 좀 서운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집에 와서 샤워하고 쫄면 먹고 침대에 편히 누워서 응디 방송 들으니까 낙원이 따로 없네요. 점심 먹으러 안 가길 잘했다 뀨. 음? 동호회에서 친한 회원이랑 당연히 점심 먹을 줄 알고 있었는데 쏙 빼고 여럿이? 특별한 사정이 뭔데요? 특별한 사정이 뭔데? 그럼 다 동호회면은 다 같이 만났을 텐데 그러면은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지 뭐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혼자만 쏙 빼고 그렇게 밥을 먹으러 간대요? 잘하셨어요. 날씨도 더운데 그냥 예? 그냥 샤워하고 탁 배불리 먹고 침대에 누워있는 게 짱이에요. 잘하셨어요. 자, 노래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금잔디의 여여, 정정아의 당신 때문에, 그리고 유미의 아모레미오.

0: 안전운행하세요.
1: 주말엔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7월 18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반짝이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응디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픽처, 포토, 사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진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과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반짝이분들 그거 아세요?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오시면요. 초대 손님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첩 게시판이 있어요. 최근에 은피트에 나와주신 에녹 씨 있고요. 성리 씨 있고요. 장민호 씨, 송가인 씨, 남진 선배님, 서른도 선배님, 진성 선배님 다 계십니다. 저도 가끔 사진첩 게시판에 가서 당시 초대 손님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쫙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사진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사진을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 떠난 것처럼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내가 간직하고 싶은 장면만 사진을 통해서 편집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트롯 천재 트롯 요정 전유진 양이 출연해서 셀카를 찍어주고 갔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매니저님이 함께 찍힌 거예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예쁜 전유진 가수만 사진에 남겨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감쪽같이 수정이 되더라고요. 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근데 AI 기술을 통해서 사진 보정은 가능하지만요. 여전히 전유진 씨와 함께했던 방송 추억이 제 머릿속에는 또렷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건 AI가 절대로 수정해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진에는 힘이 있죠. 그리고 그 힘은 함께 만든 시간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빛나는 트로트에서는요. 우리 반짝이분들과 그리고 초대 가수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멋진 추억 쌓아갈 거예요. 또 그 순간은 사진을 통해서 저장할 거니까요.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사진첩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아셨죠? 자, 그런 의미로 사진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을 몇 곡 골라봤어요. 지금 바로 감상해 보시죠. 최수호의 오래된 사진첩, 손태진의 당신의 사진, 그리고 강혜연의 사진첩.

가요. 예쁜 꽃인 건 가요. 젊은 날 꽃다운 날이.

최수호의 오래된 사진첩, 손태진의 당신의 사진, 강혜연의 사진첩 듣고 왔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사진입니다. 사진하면 떠오르는 노래 들으시면서 응디와 개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반짝이 김소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응디, 저는 1981년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참 놀기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주변에 놀 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때 연예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개 방송도 다니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김현철 오빠도 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개 방송을 한다는 공지가 떴고 저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학교가 끝나고 공개 방송 현장에 찾아갔어요. 분명히 공지사항에는 현철 출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김현철 오빠인 줄 알았죠. 그런데 고 현철 선생님이신 거예요. 근데 저 그날 현철 선생님의 왕팬이 되고 말았잖아요. 노래 솜씨가 어찌나 훌륭하신지, 무대매는 어찌나 세련되신지. 그날 현철 선생님이 노래하시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아직도 저희 친정집 앨범에 고이 간직되어 있답니다. 가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현철 선생님이 그리워요. 그리고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내 청춘 돌리도! 하고 말이죠. 현철 선생님을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 신청할게요. 현철의 청춘을 돌려다오 들려주시겠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김현철 오빠인 줄 알고 갔더니 현철 선생님이. 이런 에피소드 많을 것 같아요. 이름 비슷한 연예인들도 참 많으니까. 그죠? 근데 또 우연히 만났지만 왕팬이 됐다. 그때 사진이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또 그립고요. 그죠? 반짝이 9253님께서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24살에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선배 언니들이랑 신촌이랑 홍대에서 정말 많이 놀았어요. 언니들과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요. 그때 사진을 보면 제 볼은 항상 볼글에 홍조가 있었답니다. 왜냐고요? 에이 왜기냐? 서울의 밤을 즐겼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그 혼자 자취생활하면은 누가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막 주구장창 노는 거예요. 예? 진짜 신촌이랑 홍대. 언제 시절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신촌에 옛날에 락카페 참 유명했거든요. 거기 많이 다니셨다고 하시던데 고 시절일까? 아니면은 저랑 비슷한 나이신가? 저 때도 신촌이랑 홍대 참 번쩍번쩍했거든요. 젊은이들의 그 예술인들의 참 옛날이 그립네요. 반짝이 0134님께서 대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선배 오빠가 있었어요.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먼발치에서 오빠만 바라만 봤죠. 학교 축제 때 친구들이랑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진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선배 오빠가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이상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착각이라고 생각했고 오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달 후 그 선배 오빠가 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린 부부가 되었죠. 어머머머. 그래서 그 사진을 인증사진처럼 곱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아직도 티격태격한답니다. 이거 봐. 당신이 날 먼저 좋아했다니까 하고 말이죠. 근데요. 우리 남편은 그 당시 사진을 봐도 참 잘생겼더라고요. 황윤성의 우아하고 근사한 그대라는 노래가 딱이에요. 그래서 응디통해서 신청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참 지금도 그냥 눈에 콩깍지가 안 벗겨지셨네요. 얼마나 그 중요한 사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AI가 있어서 이 선배가 찍혔어 하면서 그 친구가 만약에 이거 다 지우자 이래가지고 그 근처 사진들을 다 지우고 깨끗하게 친구들만 찍힌 사진을 남겨놓았다면 지금 그 부부의 인연을 맺은 뒤에 추억으로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었겠죠. 지워버렸을 테니까. 나중에 전유진 양이 그때 그 매니저분 참 좋았는데 하면서 우리가 지운 매니저분 사진을 찾는 건 아니겠죠. 또 이렇게 우연히 찍힌 사진에 추억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사진에 대한 추억 사연과 함께 반짤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고현철 선생님과 찍었던 사진을 자랑해 주신 김소희님께서 신청해 주신 현철의 청춘을 돌려다오에 이어서 젊은 시절 서울의 밤을 마음껏 즐기면서 인증사진을 많이 찍으셨다는 9253님께서 신청해 주신 한혜진의 서울의 밤에 이어서 0134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황윤성의 우아하고 근사한 그대까지 세 곡 이어서 띄워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툴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철의 청춘을 돌려다오, 한혜진의 서울의 밤, 황윤성의 우아하고 근사한 그대 듣고 왔습니다.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돼 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주제는 여름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주제는 여행입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하시고요. 신청곡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연 하나 만나보죠. 299 하나님께서 95 대신 엄마가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늘 걱정이에요. 오늘은 족발 삶아서 드리려고 핏물 빼는 동안 오이지 냉국 만들려고요. 엄마가 뭐든 잘 드셨으면 좋겠는데 안 드셔서 속상하네요. 95 되셔서 아이고 이게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 걱정이 되죠.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당도 좀 빨리 떨어질 테고 막 그럴 텐데 과일 같은 거 한번 해드려 보세요. 과일은 그래도 좀 넘어가실 텐데 요즘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거 뭐 복숭아나 수박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목 축일 수 있는 거. 이게 또 몸이 또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물도 또 안 맥히시고 이러면은 수박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먹어보시라고 해보시죠. 저도 예전에 여름에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도 먹어도 막 속이 울렁거리고 막 더위로 먹었는지 막 뭐가 안 맥히는 거예요. 거의 한 달을. 그래가지고 복숭아만 먹고 살았어요. 복숭아만 먹혀가지고 근데 그건 넘어가더라고요. 물복으로다가 안 씹어도 되고 그냥 후덕후덕 넘기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살겠더라고요. 다른 거는 안 먹혔어요. 그런 거 과일 한번 드려보세요. 입맛이 돌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풍금에 날 꼼짝 못하게 하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그 전에 얼쑤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원두를 볶아서 추출하는 음료이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였어요. 정답은 바로 3번 커피였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요. 홍진영의 따르릉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반제분들 주말에도 02로 오는 전화 있으면 놓치지 말고 잘 받아주셔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다고 응답 부탁드립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11: yeah. 따르릉.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여객선 20여 척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항공과 철도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밤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도로가 약해졌거나 물이 빠지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운전자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출발 전 도로 상황을 꼭 확인하시고 침수 우려가 있는 구간은 우회하시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화성휴게소 부근 사고는 여전히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서평택분기점부터 바란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은램프 초입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부근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팔뚝살, 등살 이거 어떻게 빼? 대답의 대체로 진심이 변인 저는 대답했어요. 팔운동, 등운동. 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러네. 머쓱해 하던데요. 근데 맞잖아요. 팔뚝살은 팔운동, 등살은 등운동. 정답 아닌가? 피곤해 하면서 잠 안 자는 친구한테 얼른 자. 배고파 하면 뭐 좀 챙겨 먹어. 근데 정답을 말해주면 우리는 당황하고 실망합니다. 내 고민과 스트레스의 정답은 대부분 내가 알고 있어요. 심지어 남들 얘기엔 해답도 잘 말해주면서 정작 내 문제가 되면 꼬이고 골치가 아파집니다. 내 얘기를 친구의 고민으로 바꿔서 물어본다면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줄라이 모닝의 걱정하지 마였습니다. 이 노래로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문을 열어봤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는요.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1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으로 채워봅니다.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 2부로 건너가면은 추억의 음악여행 토토본 함께합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불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1794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에 잘 챙겨 듣는다고 하셨어요.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몰래 몰래 들으신다고 하셨고 주말에는 정말 마음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라고 늘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이번에 라라랜드 파이팅 언니 사랑해요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0794님, 8시 출근, 5시 퇴근이라 라라랜드 늘 1시간밖에 못 듣는데요. 오늘은 2시간 꽉 채워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온전히 뽀누나 차지한 기분이랄까요? 오늘도 더 좋은 목소리로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저는 이성확입니다. 확! 이라고 하시면서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문을 두들겨주셨습니다. 우리 성황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1시간밖에 못 듣는다 하셨는데 그래도 1시간이라도 들어야지 오늘은 라라랜드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고 또 이번 누나는 어떤 얘기를 할까 이렇게 또 궁금해서 찾아와 주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이번에 라라랜드 오해 마법 같은 시간,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듬뿍 들고 있습니다. 7510님이 주신 사연을 먼저 볼게요. 라라랜드를 들으면서 집 구조를 바꾸고 있는데요. 아, 노래 따라 부르다가 가구 모서리에 정강이를 제대로 찍혔습니다. 아, 아파.

생각만 해도 문자만 봐도 아프네요. 다리에 홍나게 생겼습니다. 이거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이번 누나한테 치료비 청구해도 되나요? 하셨습니다. 남자분이야? 우리 7510님? 아유, 남자분들은 좀 강하게 커도 되는데. 제가 뭐 치료비 청구해도 되나요? 하셨는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릴 테니까 그걸로 좀 퉁치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1221님, 짝사랑하는 남자애랑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 짝사랑이 아니라 오고 가는 사랑 꼭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용기 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잘하셨다. 오늘 만나서 무슨 얘기할지 고민하느라 아침부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너무 긴장됩니다.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긴장해서 실수할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진짜 짝사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셔. 남자분이랑 영화를 보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쑥스럽고 긴장되고 그러면 그냥 긴장돼서 쑥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마음 가는 대로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21님 보내주셨습니다. 성공하시면 후기 좀 보내주세요. 1221님에게도 커피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정숙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박혜경님의 주문을 걸어.

최민종님,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이제 좀 컸다고요. 저랑 같이 대중탕을 안 가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늘 다녔던 목욕탕.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슬슬 빼길래 지난주 혼자 가서 때를 밀었습니다. 근데 어찌나 신경질이 나든지요. 벌써 이러니 참 외로운 기분이 듭니다. 더 크면 술이나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때도 빼진 않겠죠? 하시면서 우리 민종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조금 섭섭하셨던 모양이네요. 그리고 다음 사연은 001호님. 라디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디오를 들어본 적이 없으셔요? 학창시절 버스 안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라디오 DJ가 틀어주는 거였구나. 이 정도였는데 제가 다리가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라디오를 듣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이분 씨 목소리를요. 예전 드라마에서 봤던 그 까무잡잡하고 예쁘고 신비로운 눈빛의 그 이분 말이지 하면서 보이는 라디오로 봤습니다. 목소리, 생김새 모두 여전하시네요. 사람들이 이래서 라디오를 듣는구나 알겠더라고요. 좋은 노래, 세상 이야기 그런 거 들으면서 제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 씨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물을 주는 방송. 이런 극찬이 있을까요? 방송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001호님 보내주셨어요. 저 어제 무슨 꿈을 꾼 거지? 001호님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이분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른 쾌유하시기 바라겠고요. 001호님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라디오 찾아와 주셔서 반갑네요. 오예 마법 같은 시가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만나봤고요. 김계월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입니다. 유승범의 질투 준비되어 있고요. 8812님은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신인수님의 장미의 미소 이렇게 두 곡 듣고요. 청풀이 이어가겠습니다.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 마음속에 떠다니는 추억과 노래를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봅니다. 주말에는 청플리.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청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청플리,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던 저희 막내 이모는 지금은 일본에서 좋은 분을 만나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모에게도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였는데 향수병이 너무 심해서 매일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국제전화를 마친 엄마가 한국 음식이며 간식을 한가득 챙기더니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가 용돈을 줄 테니까 드라마 할 때마다 비디오 테이프로 좀 녹화 좀 해줄래? 그때부터 저는 신문, TV, 편성표를 보면서 드라마를 꼬박꼬박 녹화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소포에 담아 일본으로 보내면 이모는 그걸 몇 번이고 돌려봤다고 합니다. 한국말이 들리고 익숙한 거리와 음식이 화면에 나오면 고향이 조금은 가까워지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그 얘기만 나오면 이모는 늘 웃으며 말합니다. 그때 그 비디오 테이프가 없었으면 말이야, 나 회사 그만두고 한국 왔을걸? 그랬으면 지금 남편도 나는 못 만났지. 곧 다가오는 이모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며 그 시절 이모가 손꼽아 기다리던 90년대 드라마 OST 함께 꾸며봤습니다. 정현준의 파일럿, 김원준의 세상은 나에게, 최용준의 갈채, 이렇게 세 곡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청풀리 정현준의 파일럿 그리고 김원준의 세상은 나에게 최용준의 갈채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해서 집으로 보내주는 팬들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여사님도 무슨 방송에 나오는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 공테이프에다가 녹화해서 또 돌려보시고 또 돌려보시고 그런 모습들을 본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났습니다. 주말에는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청풀리로 찾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주인공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경님이 보내주셨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식당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얇고 걱정도 많은 사람이라 옆에서 보는 제가 더 조마조마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부부 앞으로 맞이할 모든 순간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라며 남편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다비치의 너의 편이 돼줄게 그리고 코요테의 투게더 SES의 Dreams Come True 이렇게 세 곡이에요.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박유경님의 플레이리스트 만나봤습니다. 다비치의 너의 팬이 돼줄게. 코요테의 투게더 그리고 SES의 Dreams Come True.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두 분 제2의 멋진 인생 근사한 인생 2막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늘 이쁜 꽃길이길 저희 분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익명 요청 라라 가족님과 그리고 박유경님께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밀크의 Come to me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간선도로 위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성산방면으로 봉천터널 안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는 청담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5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동호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홍은램프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홍지문 터널 일대로 정체 심하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신정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적성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대저분기점에서 삼락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노은분기점에서 충주분기점 사이로 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좌석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 함께 들어볼 영화 음악은 2014년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사로잡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영화 겨울왕국의 OST 이리나 멘젤의 Let It Go 준비했습니다.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겨울왕국 OST 중에서 Let It Go 듣고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곡이죠.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듣고 왔는데 영화 속에서 엘사의 목소리를 또 맡았어요. 극 중에서 직접 Let It Go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고 정말 이 노래가 안 들리는 곳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2014년 전 세계 극장가를 휩쓸었고요. OST는 40개가 넘는 언어로 번안이 되면서 말 그대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Let It Go를 흥얼거렸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영화 겨울왕국은 태어날 때부터 얼음의 마법을 가진 엘사가요.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스토리예요. 실수로 왕국을 영원한 겨울로 만들어버린 엘사. 그리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은 동생 안나. 결국 뭐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또 하나 잊지 못할 장면이 있죠. 바로

김연아 선수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갈라쇼에서 아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레디고에 맞춰서 환상적인 연기를 선보였어요. 음반 위를 미끄러지는 순간마다 마치 엘사가 현실로 나온 것 같다는 그런 찬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레디고 레디고를 했던 그때 벌써 12년 전이라니 정말 시간이 순삭입니다. 그때 엘사 드레스 입었던 꼬마 숙녀들 성인이 됐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는요. 라라랜드 토토본 찾아갑니다. 오늘은 2002년 열기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계 황금기 정말 반가운 목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랑과 잔을 닮은 세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이본과 함께하는 토토본. 오늘은 200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4년 전이네요. 대한민국! 이 외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순삭입니다. 순삭. 24년 전 뜨거웠던 그 시절 여러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인상적인 한 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겹치는 추억의 장면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라랜드 토토본 2002년 히트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623님, 토토본 듣고 있으면 그 시절의 내 모습이 떠올라서 나이를 잊고 오도방정을 떨게 됩니다. 집에서 따라 부르면 중학생 딸이 왜 저래? 하는 눈빛으로 쳐다봐서 토요일 5시에는 이어폰을 끼고 집을 나오는 게 저의 주말 루틴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면 집에 가서 밥을 차려야 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본언니가 오늘은 언제로 데려가 주시려나 기대합니다.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2년으로 갑니다. 그리고 7100님,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만 나와도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기분인데 라라랜드 그중에도 토토보는 모든 노래가 보석같이 반짝반짝합니다. 오늘도 짜릿한 시간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시면서 7100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커피가 걸린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2002년 히트곡 중에 돌발로 나갑니다. 음악을 듣는 동안에도 긴장을 놓지 마시고 퀴즈가 나오면 잽싸게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보낼지 미리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토토보 오늘은요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가요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곡은 뭘까요? 라라라리라라 1세대 걸그룹 베이비복스가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2002년 4월에 발표된 베이비복스의 우연, 그야말로 인기의 절정이었었는데요. 사실 이 노래의 원곡은 1996년 그룹 콜라의 우울한 우연이 원곡입니다. 흥겨울 라틴풍의 댄스곡 베이비복스의 우연. 추억이 아롱아롱하는 2002년의 색다른 히트곡, 이름하여 박코태 프로젝트. 박수홍 씨와 박경림 씨가 함께 만든 프로젝트에서 이 노래가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음악방송 1위까지 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코믹송의 대표적인 노래. 이 노래요, 작곡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BTS를 세상에 내놓은 방시혁 씨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위까지 차지했군요.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베이비복스의 우연, 박경림의 착각의 늪.

토요일도 이봉과 함께합니다. 토토보 오늘은요 2002년 그 시절 이야기 그리고 그때 거리에서 울려 퍼지던 히트곡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베이비복스의 우연, 박경림의 착각의 늪 두 곡 들으셨습니다. 한일 월드컵이라는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요계에는 굵직한 신드롬과 아티스트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다시 그 시절 가요계로 들어가 볼까요? 2002년 5월 걸출한 춤꾼이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박진영의 백댄서로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던 가수 비의 데뷔곡. 제목도 아주 강렬하죠. 나쁜 남자. 비의 나쁜 남자가 2002년 5월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현란한 춤 실력, 비의 인기 대단했습니다. 배꼽티 유행이었었고 카고 팬츠, 반다나가 유행했던 시절이네요. 붉은 악마걸들은 빨간 티셔츠를 자기만의 개성으로 깜찍하게 줄여서 입었었고 길에서 빨간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랑 마주치면 누구나 하이파이브를 하고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있었던 5월, 6월에는 도로마다 자동차 경적이 빵빵빵빵빵 그야말로 광란의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쉽게 용서하고 쉽게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바로 그때 월드컵 여신이라 불리던 미모의 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나 씨입니다. 붉은 악마 티셔츠를 짧게 줄여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던 모습이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해 11월에 가수 데뷔를 했습니다. 선명한 복근, 건강미 넘치는 퍼포먼스. 월드컵이 낳은 스타 미나는요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라라랜드 토토 오보 오늘 2002년 가요계 히트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2년 4월 15살의 그녀가요 무대에 올라 아시아 전역을 집어삼켰습니다. 누군지 감이 오시죠? 일본에서 먼저 활동을 하면서 탑티어급 스타가 됐던 아시아의 별 보아가요 넘버원을 발표합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역대 최연소 대상까지 차지했던 보아의 넘버원. 무대 위에서 격정적인 춤을 추면서 숨 하나 차지 않았던 15살의 보아. 그때 그 애기 같은 귀여운 얼굴이 생각이 나네요. 토토본 2002년 비 그리고 미나 보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토토보 오늘은요, 2002년 가요계 히트곡들 그리고 스토리들을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비의 나쁜 남자에 이어서 미나의 전화받어 그리고 보아의 넘버원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토토본 2002년 추억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요계에는 이렇게 세대교체와 별들의 전쟁이었었는데 안방극장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류의 봄을 일으켰던 겨울 연가가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20부작으로 이어지면서 시청률을 씹어먹었습니다. 배용준 씨, 그리고 최지우 씨, 박용하 씨, 박솔미 씨, 정말 화려한 배우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유진이 역을 맡았던 최지우 씨가 늘 아련하게 불렀던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배용준 씨의 극중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보기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1번 상두야, 2번 성태야, 구성태, 3번은 준상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두, 2번 성태, 3번 준상. 아, 저는 왠지 1번 상도 끌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게 한 것 같아요. 함정이 여러분들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다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쿠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02년 가요계로 들어가 볼까요? 라라라리라라. 2002년 10월 2집 앨범을 발표한 장나라의 스윗드림이어 음악 차트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도 2002년에 방영이 되면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해였던 것 같네요. 연기로도 노래로도 광고에서도 인기가 대단했던 그야말로 장나라 신드롬의 정점이었습니다. 장나라 씨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 시절의 외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도 이분과 함께하는 토토본 장나라의 스윗드림 듣고 왔습니다. 2002년 히트가요로 그 시절을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토토본 퀴즈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한류 붐을 일으켰던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유진이 역을 맡았던 최지우 씨가 아련하게 불렀던 그 이름, 배용준 씨의 극중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상두, 2번 성태, 3번 준상. 정답 문자로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을 거예요. 시원한 커피 쿠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으로 고고 다시 이어가 보죠. 라라라리라라 성인식과 난 남자야. 파격적인 비주얼 컨셉으로 사람들을 놀래켰던 박지훈 씨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지 변신에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난 사랑에 빠졌죠. 이 노래로 정말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라디오 신청이 정말 많이 오는 그런 곡입니다. 난 사랑에 빠졌죠의 화답하는 러브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현보 작사, 박근태 작곡, 분위기가 딱 나오죠. 버터보이스,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보사노바풍의 경쾌한 리듬, 달달한 목소리. 월드컵의 열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이 노래가 나와서요. 연인들의 낭만을 채워줬던 것 같습니다.

2002년은 참 신기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거리에는 빨간 물결이 넘쳤고요. 집집마다 축구 중계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귓가에는 보아, 장나라, 성시경의 노래가 흘렀습니다. 그 해를 떠올리며 이상하게 여름밤 공기까지 함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의 난 사랑에 빠졌죠.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이렇게 두 곡입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4: 이번에 라라랜드 박지윤님의 목소리로 난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이어서 성시경님의 노래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오늘 토토본은 2002년 가요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토토본 퀴즈 정답 발표해드릴게요. 2002년 한류 붐을 일으켰던 드라마 겨울연가 남자 주인공 이름은 1번 상두, 2번 성태, 3번 준상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 준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요.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오늘도 토토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신승우님의 I Believ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이 곡 전하면서 저 이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대관령 4터널에서는 차량 넉 대가 부딪힌 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일대가 거의 7시간 가까이 전면 통제됐었는데요. 이렇게 터널 안에서의 사고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터널에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앞차와의 급정거에 대비해 속도를 줄여서 안전운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을 가능한 한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시동을 끄고 비상등을 켜 주변에 사고를 알리며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동남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이후 영동대교 아래 3,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뒤로 한남대교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사람은 각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일 일을 해도 활력이 넘치지만 누군가는 퇴근과 동시에 전원 오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건데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만 다른 게 아니고요. 충전하는 방식도 다르대요. 에너지 레벨이 높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활동을 하면서 힘을 얻지만 반대로 낮은 사람은 조용한 휴식으로 기운을 차린다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 레벨을 잘 알아두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따라하려고 괜히 애쓰고 힘들 일을 할 필요도 없어지고요. 이럴 때 내가 방전이 되는구나. 이렇게 충전이 되는구나. 내가 나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테니까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러브홀릭의 놀러와였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러브홀릭의 놀러와 들려드리면서 에너지 레벨이 각자 다르고 충전하는 방식도 다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은 어쨌든 스윗으로 놀러와 하는 것 같아서 웃음이 계속 났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퇴근길에 만나다 보니까 뭐 주말이라도 이 저녁 시간에 주말도 좀 바쁘잖아요. 예, 그런 시간 속에 편안하게 들어주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디론가 또 이동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들어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 각자 다른 색깔의 저녁을 이스트인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전이 잘 되고 있어요. 덕분에 진짜 재충전 완료했습니다. 이런 말씀 들려주시니까 항상 기분이 뿌듯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에너지, 전력 충전하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다들 뽑아가세요. 제 에너지 가져가세요. 자,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저녁 6시부터 8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가 편안한 주말밤을 책임지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다들 어떤 주말 보내고 계세요? 사연 좀 만나볼게요. 2659님은 오랜만에 만난 초딩 조카. 짜장면을 엄청 좋아했던 게 기억이 나서요. 중국집을 가자고 했더니 이모, 나 나이가 들었나 봐. 입맛이 바뀌었어. 라면서 돈가스에 소바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소바를 그릇째 들고 드링킹을 하는데 하여간 귀엽습니다. 아, 그새 또 바뀌었어. 아, 근데 그새 바뀌었다는 말이 우리 어른들, 삼촌 이모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부쩍부쩍 그냥 몇 센치는 키가 자라있고요. 몸무게도 훨씬 늘어있고요. 어느새 그냥 오, 벌써 사춘기 청년이 되고 있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이들 자라는 속도는 빠른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를 먹고 맛보고 취향도 바뀌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가스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에 만날 땐 아니야, 나는 설렁탕이 땡겨. 막 이러지 않을까. 아, 갑자기 겁이 나는데요. 잘 맞춰주시고요. 2190님, 장 보고 있습니다. 애아빠가 우리 집은 저 푸른 초원이의 식단이라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 돼지갈비에 상추쌈을 먹으려고요. 고기를 먹여야 갱년기 남편의 잔소리 없는 주말로 이 가정의 평화, 이 평온한 주말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집 같다. 아, 이 고기 반찬을 항상 어렸을 때부터 즐겨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저희 집에 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예,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채식 위주의 식단을 했기 때문에 아니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닌데 주로 이제 예, 풀밭이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간혹 이 뭐 일상을 담는 영상을 찍어 올리곤 하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은 예, 저희 식탁을 이렇게 찍을 때가 있는데 깻잎에 나물에 김치에 깍두기 그다음에 된장국 뭐 요 정도로 펼쳐져 있는 모습이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단백질 보충 안 하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단백질은요 달걀 후라이로 하잖아요. 아유, 그러면 고기 전혀 안 먹는 사람 같이 말씀을 드렸네. 아닙니다. 이렇게 고기 좋아하시는 남편을 위해서 한번 지글지글 고기를 구워보시겠네요. 자, 이제 노래 두 곡 듣고 올 텐데요. 와우, 우리 아까 2659님의 조카가 좋아할 만한 노래 예,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예나의 캐치캐치 그리고 아이브입니다. After Like.

0: 감사합니다.
1: 아이브의 After Like였고요. 먼저 들으신 노래는 예나의 캐치 캐치였습니다. 자, 우리 9924님 사연 볼까요? 남편이 출근하다가요,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왔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속이 상해서 괜히 남편한테 짜증만 냈어요. 미안한 마음에 인디의 힘을 슬쩍 빌려봅니다. 빨리 나으라고 외쳐주세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남편도 그렇고 우리 9924님도. 아이고, 이게 내 사람일수록 내가 나처럼 대한다고 하잖아요. 어디 다치고 들어오면은 내가 다친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실수를 해서, 뭐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다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그래서 짜증이 나고 또 뭐라고 하게 되고 이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끼는 마음이니까 남편도 아유 속상하겠지만 예 그렇게 생각해주는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기분이라도 좋게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호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3160님 대전사는 45살 최동희입니다. 결혼생활 22년이 됐어요. 근데 어제 아내 생일이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챙겼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아내가 아무 말이 없어요. 무섭습니다. 꽃과 케이크를 늦게나마 준비했어요. 제발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예. 어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게 큰일인 거죠.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켠으로는 내심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아내분께서 하도 바쁘고 일상을 정신없게 보내시느라 내 생일도 까먹고 있었던 거야. 부인님도 까먹고 있어서 우리 3160님이 딱 챙겨줄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내 생일 까먹었는데 우리 자기가 챙겨줬구나 이러면서 두 분이 껴안고 꼭 포옹하는 그런 장면. 야 진짜 판타지. 예, 아내 생일 예, 진짜 기분 좋게 아주 최고로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판타지 소설을 얘기해서 3160님도 그럴 수도 있을까? 이렇게 마음먹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노래로 도망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건모의 미안해요. 그래서 준비했고요. 박미경의 기억 속에 먼 그대에게 그리고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까지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온 노래는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Love, L-O-V-E였습니다. 아, 우리 민수경님, 아, 세탁기를 돌렸는데요. 남편 주머니에서 휴지 한 뭉치가 나와가지고요. 빨래가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화가 나려는데 조용히 눈치를 보면서 빨래를 개는 남편을 보니까 웃음이 먼저 났습니다. 으이그! 어, 아찔해. 어, 엄청 혼날 생각하고 막 미리 걱정하고. 이럴 경우에는요. 미리 남편이 눈치를 채요.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 잔소리 듣겠다. 혼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미리 이쁜 행동을 하는 거죠. 빨래도 조신히 개고 있고 조용조용 잘 넘어가자 하고 있는 모습이 귀여워 보셨구나. 아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으셨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죠? 자, 1550님. 아들 둘은 마당에서 줄넘기를 하고요. 저희 부부는 해먹에 누워서 인디라디오 듣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좋아하는 노래 질풍가도 신청될까요? 하셨거든요. 카이, 그럼요. 그 분위기에서 잠깐만

저녁 다 맛있게 드시고 아들 둘 놀고 있고 부부 편안하게 즐기시는데 부부님들도 내려오셔가지고 막 예? 점프 점프 하셔야 될 그럴 노래를 청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1550님이 신청하신 유정석의 질풍가도 들려드리면서 예, 기분전환 해보고요. 그리고 노라조의 슈퍼맨, 부활의 롤리나이까지 쭉쭉 나갑니다.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위 제로
2: 일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1: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2: 건강기능식품.
1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내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3: 제대로 가시네요.
1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이노진입니다.
1: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사랑해님이요. 닉네임이 사랑해야. 아, 가족들 저녁밥 하다가 급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이요. 틀어주시면 밥이 맛있게 될 것 같네요. 부산에서 기다립니다. 제발. 아, 그나저나 맨날 라디오로만 듣다가요. 콩 깔아서 폰으로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왜 지금 알았을까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부산에서 라디오로 드셨어요? 와, 보통 이제 콩 어플로 어디를 가나 뭐 해외를 가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점, 우리만의 장점 이제야 알아채셨다 그러니까 좀 다행이면서도 그러면 언제든지 또 좋아하시는 노래 신청곡이 보다 원활하게 자주 보내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밥이 맛있게 고슬고슬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세월이 가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우리는 2부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노래 소중하게 잘 모아놨다가 쭉쭉 들려드리는 신청곡 하이웨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여러분들 신청곡 사연들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1부 끝곡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연절 연휴의 중간날이자 토요일인 오늘 어제 정체가 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귀경 차량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정체는 9시를 가까이 하면서 대부분 풀리겠는데요. 부산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문무대형 5터널 2차로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이제 충주분기점 일대로만 정체 남아있고요. 영남권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북방 3터널에서 동산 2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에서는 광주 쪽으로 광주 휴게소에서 동곤제암 사이로 정체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와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에브리바디였습니다. 진주의 목소리였고요. 스윗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 2부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신청곡 하이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망설이지 말고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행복을 전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큐시트를 비워놓고 스드인에게 선곡권을 맡깁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온전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채워지는 시간이죠.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보내주세요. 0236님, 안녕하세요. 어느새가 듣고 싶어요. 남들 다 쉬는 주말, 저는 아직 근무 중인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기 참 어려워요. 하하. 아이고, 이맘때쯤은 끝날 줄 알고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남으셨나 보다. 아이고, 좀 그래요. 더디겠지만 이런 생각 딱 한 이후에는 좀 빨리 진행되는 거 아시죠? 제발 그런 마법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7979님, 제가 요즘 시티팝에 빠졌는데요. 스테인에서도 들을 수 있을까요? 김아름의 선 듣고 싶습니다. 좋죠. 이 시간에 저녁 시간에 도시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하는 시티팝 덕분에 듣겠습니다. 천민지님,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신청합니다. 날이 더워서 주방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그 힘든 주방, 이 더위, 그래요. 듣고 싶은 노래 딱 펼쳐질 때 그래도 잠시 잊을 수 있겠죠? 신청하신 노래 쭉쭉 들려드립니다.

장필순의 어느새, 김아름의 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1994님 보낼 사연은 딱히 없는데요, SG 워너비의 아리랑 부탁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사연도 좋아요. 지금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면 또 사연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100님 알고리즘이 이끈 제 이상형을 찾았습니다. 포지션에 임재욱 씨요.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좀 부리부리한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덕분에 요즘 포지션 노래가 제 플레이리스트를 도배했습니다. 그래서 블루데이 신청해봅니다. 와, 지금 예전에도 그러셨을 텐데 이상형은 거의 바뀌지 않거든요. 그 임재욱 씨가 그런 미남형, 예, 선두주자였잖아요. 저도 임재욱 씨 딱 하니까 얼굴이 탁 생각이 나면서 그 시원한 가창력도 떠오르면서 아 좋습니다. 아 사랑에 빠지시겠는데요 또. 0913님 엄마랑 이모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하다가요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됐습니다. 박준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저 사실 박준하씨 누군지 모르고요, 이 노래가 나온 1992년에는요 4살 꼬꼬마였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노래를 아는지 미스테리예요. 아무튼 그래도 노래는 좋으니까요 스테인에서 듣고 싶어요. 아이고, 부모님께서 라디오를 많이 틀어놓으셨나 보다.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잘은 모르는데 굉장히 익숙해. 그래서 그런 노래들은 예, 다 부모님 덕에 내 플레이리스트가 풍성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 노래도 저는 언제였지? 중학교 땐가? 이 노래 애창곡이었어요. 자, 포지션의 블루데이, 박준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그리고 그 전에 SG워너비의 아리랑 들려드립니다.

SG워너비의 아리랑, 포지션의 블루데이, 박준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였습니다. 3666님 출첵! 산책 중에 듣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합니다. 레드애플의 바람아 불어라 신청합니다. 라임을 맞춰주셨네. 출첵! 저는 산책 중에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참 예전 여름 생각해보면 정말 시원한 바람이라고는 한 번도 안 불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여름은 그래도 뭔가 저녁 공기가 좀 시원해질 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와, 그거 다 모아가지고 좀 저장해놓고 싶어. 자, 6479님은요 인디, 데이바이데이 하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세요? 초등학교 6학년 딸은요 티아라래요. 어린 딸이 티아라를 알아서 놀랐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르세라핌 멤버가 이 노래를 불렀대요. 사춘기 딸이랑 공감대 형성 좀 하게 인디가 도와주실래요? 티아라의 데이바이데이 들려주세요. 예! 요즘 아이돌 멤버들이 참 수십 년 전 아니면 뭐 얼마 전 노래들을 다 명곡이기 때문에 리메이크를 해서 이 세대 통합을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데이바이데이 하면은 에즈원이나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생각나는데 아 그래요. 르세라핌이 또 이 노래를 또 역주행시켜주는가 봅니다. 9100님 중학교 동창을 만나고 왔습니다. 친구가 어쩜 변한 게 하나도 없냐면서 안 늙냐고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아 세월이요. 친구의 말은 역시 그냥 인사치레였어요.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마스크팩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이선희의 인연 신청할게요. 무엇보다 예 마스크팩 할 때는 또 이 라디오만한 게 없죠. 아이고 딱 진짜 노래 몇 곡 들으면 20분 30분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요 얼마 전에 그 당진 행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 연출하는 친구가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와 명구가 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그대로다 호진아 너도 진짜

진짜 야 진짜 잘 자랐다 잘 늙었다 막 이렇게 서로 칭찬했거든요. 근데 땀에 뻘뻘 쩔어서 이제 행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얼굴 딱 보니까 와 정말 너무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그래 우리 친구만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아이고 공감 많이 하는 그런 사연들 신청곡들 감사합니다. 레드애플의 바람아 불어라, 티아라의 데이 바이 데이, 이선희의 인연 함께 듣죠.

0: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2부 신청곡 하이웨이로 함께 잘 달려봤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확인해 주세요. 자, 남은 저녁도 각자 잘 충전하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승환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준비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어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에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도로가 약해졌거나 물이 빠지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운전자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출발 전 도로 상황을 꼭 확인하시고 침수 우려가 있는 구간은 우회하시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로 지나기는 수월해진 구간이 더 많습니다. 남아있는 정체는 밤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는데요. 동해고속도로 속초 쪽으로 강릉 1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나 광주 원주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강원권 우각이는 전 구간에서 원활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이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 남아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눈앞에서 누군가 우당탕 넘어지면 너는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볼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탕 있는데 이거라도 좀 드셔볼래요? 하고 엉뚱한 말을 할지도 모르지. 근데 그게 꽤 도움이 된단다. 사탕을 먹는다고 아프고 창피한 게 사라질 리 없지만 사탕이라도 녹여 먹으면서 어디 한숨 돌려볼까? 하게 되는 거거든. 어느 만화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생각해보면 다 그렇죠.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실컷 울고 나면 다시 나아갈 마음이 생기고 밥 한 끼 챙긴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숟가락을 들고 나면 또 하루를 살아낼 기운은 생기죠. 이 시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몇 곡으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입안에 알사탕을 굴리듯 한숨 돌려보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펄프 커먼 피플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18일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펑펑 울고 났더니 묘하게 마음이 개운해진다거나 밥맛은 하나도 없는데 막상 국물 한 숟가락 삼키고 나면 속이 뜨끈해지면서 은근히 또 기운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여는 말에서 말한 알사탕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알사탕 먹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런데 끈적하고 달콤한 게 입안에 굴러다니는 그 시간만큼은 잠시 숨을 또 고를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

0: 커피 쿠폰 준비해 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257님이 신청하신 콜드플레이어 Sky Full of Stars 였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8일 토요일 밤이고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혜경씨, 퇴근 후 저녁하고 치우고 분리수거하고 씻고, 예, 오늘도 열심히 산 저를 칭찬하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 조금 더 일하고 진짜 하루 마무리하기로 해요. 예. 아유, 일이 많으시군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집에까지 와서 일을 이렇게 하시나, 항상 좀 궁금했거든요. 저렇게 일이 많나? 근데 진짜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야근을 하기 싫어서 그냥 집에 그걸 일거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회사에서 하면 좀 더 집중이 되고 더 빨리 끝내지 않을까?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냥 회사에 있는 것 자체가 싫대요. 야, 그럼 집에 와서 회사 일하는 건 난 더 싫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우, 그렇게 일이 많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신청을 하셨습니다. 5539님, 불토를 드림팝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과거가 후회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흑흑흑. 그때 한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합리화해봅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최선의 선택이란 건 없습니다. 예. 어떤 선택을 하시던 간에 후회는 남아요. 예. 그리고 아쉬움도 남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택을 했어도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과는. 예.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예.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역시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신청을 하셨습니다. 황선영 씨도 이 곡을 신청하셨고요. 리알토의 Summer's Over까지 두 곡 듣죠.

이혜경 씨, 황선영 씨, 5539님이 신청하신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리알토의 Summer's Over였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848님, 같이 대학생활을 한 동기들이 곧 군대 갑니다. 4명이 우르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여서 케이크 촛불도 불고 밤새 도란도란 얘기했습니다. 입대가 10일도 안 남은 친구가 눈물을 살짝 보였는데 저도 막 갑자기 슬퍼져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저희끼리 MT도 가고 제주도 여행도 가고 너무 많은 추억을 쌓았나 봅니다. 이 친구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바라며 휴가 나오면 항상 우리랑 술 마시고 놀기를 바랍니다. 조심히 다녀와. 충성. 네 명. 와. 대학 동기인가 봐요. 예. 진짜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예. 저는 이게 항상 부러웠어요. 이렇게 두 명 말고요. 이렇게 좀 한 너댓 명 있죠. 너댓 명이 이렇게 좀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 뭐 성격들은 다 다르고 그렇지만 뭔가 이게 좀 다 착하고 예. 서로를 좀 잘 이해해주고 뭐 여행 가서도 재밌고 예. 뭐 싸울지언정 다시 또 화해할 줄 알고 예. 그런 친구들 예. 뭐 아니 한 명 두 명이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 친구

뭐 시간이 안될 때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예를 들면 4명이나 5명이면 4명이나 5명 중에 한 명은 걸리잖아요. 그렇지않아요? 그렇잖아요. 4명다안나와도돼.뭐한두명만걸려도이거는아주예뭐예를들면번개를친다든가이러면근데한명두명은이게꼭다들일들이있고예좀그래요근데저는좀그래요그래서이런친구들이항상좀부러웠습니다이게좀예뭉쳐서지금은나이들어서이런친구를어떻게만들어요 이게참젊을때이렇게할수있는거죠여러가지를좀겪어봐야예뭐오래가는건또또다른문제이긴한데아부럽습니다예6848님그래요그우정쭉갔으면좋겠네요예군생활도다들건강하게잘마치고예돌아오시기를바랄게요커피쿠폰보내드릴게요5335님이신청하신 Red Hot Chili Peppers Look Around

알렉스 워런 Fever Dream 들었습니다. 7779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드림팝에 문자 보내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냐는 자동 답장을 받았는데요. 저도 모르게 대답해버렸어요. 저는 지금 한강공원을 달리고 있어요. 오늘 선곡들도 너무 좋아요. 외로우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답장을 하셨다니. 뭐 답장할 수도 있죠. 예. 저희가 이걸 볼 수 있나요? 그냥 저기 발신전용이죠. 예, 발신전. 예. 다음에는 저기 보내셔도 저희가 볼 수가 없답니다.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렇구나.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8일 토요일 밤이고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2129님, 저희 엄마는 제가 엄마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일 삼시세끼를 그것도 다 다른 메뉴로 팔첩반 밥상을 차려주세요. 그래서 살찐 게 자랑스럽고 살 빠지면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예. 야, 팔첩반상이요? 저는 한 사첩반상만 받아봐도 좋겠는데 팔첩반상이 웬일이야. 예, 뭐 다 다른 메뉴? 야, 이게 그 뭐 메인 메뉴가 하나가 있죠. 그걸 아마 얘기하시는 거 뭐 이제 밑반찬은 뭐 좀 해두신 게 있으실 거고. 와, 삼시세끼를 이게 가능해? 나 이 집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하숙 좀 안 될까요? 어디? 와, 진짜. 와, 그러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거 뭐 반찬 투정하시고 안 드시면은 정말 요거는 진짜 불효다. 예, 진짜 이거는 불효다. 와, 나중에 그 저 진짜 궁금합니다. 그 어떻게 좀 차려져 있는지. 예, 그거 좀 사진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진짜 궁금해요. 팔첩반상. 오. 자, 1129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권현진 씨, 입맛은 없는데 배는 또 꼬르륵. 예, 울고 있네요. 시원한 냉면이 당겼다가도 또 뜨끈한 순댓국이 떠오르고. 결국 휴대폰으로 배달앱만 30분째

구경 중입니다. 메뉴를 고르는 시간이 먹는 시간보다 더 길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예, 그렇지. 아, 이게 뭔가 배는 고픈데 또 입맛은 없어. 이게 되게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배는 꼬르륵 울고 있는데 뭘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는데 딱히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 그러면 야, 이럴 때는 진짜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거든요. 괜히 화가 나요. 막 짜증이 나고 그걸 먹는 내가 싫고. 그래서 하,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이제 뭐 예. 앱을 이제 보다가 이제 먹었던 것들은 예. 다 이제 쳐내고 뭘 좀 새로운 걸 먹어볼까? 아, 괜히 먹었다가 또 실험하는 거 아닐까? 괜히 또 입맛만 버리면은 더 기분이 상할 텐데 또 익숙한 걸 먹자니 매번 먹던 거를 또 먹으니까 별로 감흥도 없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요 조금 더 굶겨보세요. 예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좀 굶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절박해지고 배고파지면 조금 입맛이 생깁니다. 그러면 진짜 먹고 싶은 게 아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알아. 이렇게 애매할 때는 뭘 이렇게 시키시면 안 돼요. 아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아 씨가 신청하신 핑크 스웨트 and my worst 찰리 푸스 one call away.

김현아 씨가 신청하신 핑크 스웨트의 And My Worst 그리고 찰리 푸스 One Call Away 들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102님 꿈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뭐야 하면서 듣는데 가수 이현우님 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시간에 차분히 듣기 좋아요. 예, 청취율 조사 때문에 좀 텐션이 왔다 갔다 하시지만요. 예. 제가 하루만 그런 것 같은데요. 뭐 계속 텐션이 왔다 갔다. 근데 저희가요 그 뭔가 이렇게 퍼드릴 게 많았으면 저 진짜 막 예, 텐션이 진짜 계속 막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진짜 막 진짜 아낌없이 막 이렇게 퍼드릴 수 있는 게 진짜 많았으면 와 진짜 흥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예, 홈쇼핑처럼 막 이렇게 호갱이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저희 뭐 곳간을 좀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좀 많이 드린 편이긴 하죠. 예. 이현우 씨, 글쎄요, 그 형님하고 목소리가 좀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주변에 했더니, 아, 별로 안 똑같은데? 예. 예전에 좀 말이 좀 느릴 때는 약간 그랬는데, 보니까 이 형님도 많이, 저기 보니까 그 말이 빨라지셨던데요 요즘 보니까. 예전엔 좀 느렸거든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녁 시간에 차분히 듣기 좋다고 하시니까. 예. 자 5102님한테도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저기 다음 주까지죠? 예,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예, 월요일까지입니다. 예. 그때까지 뭐, 텐션이 막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예, 너무 뭐, 기대하지 마시고요.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뉘앙스가. 자, 포스트 말론의 곡 신청하셨습니다. Sunflower.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3: 이영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2: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2: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7759님 뭐 그냥 듣다가 혹시나 만번째 문자가 될까 싶어 참여해봅니다. 끝났어요 이벤트 이미. 자 레오나 루이스의 Better in Time 예, 신청을 하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2부 드림스 여터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수월합니다. 오늘 종일 평소 토요일보다 도로 이동량도 적은 편이었는데요. 우선 서울시내 주요 관선도로는 영동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 3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도 전 구간 수월합니다. 다만 빗길인 구간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여주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은 쇠운교에서 지흥 1교 부근 2차로에서 도로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노래가 머물고 있나요? 제 노래와 함께했던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지금 들려주세요. KBS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올 추석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그 특별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 마마스 앤 파파스 캘리포니아 드리민 2220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강릉에 휴가 왔습니다. 번아웃인지 힘들었는데 받아보니까 살 것 같네요.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가든 이 시간에 이상호의 드림팝을 들어요. 왠지 좋거든요. 감사해요. 번아웃은 본인이 번아웃

0: 나오신지 잘 모릅니다. 예. 그게 특징이에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딜 가도 이게 뭐 마음이 이렇게 좀 트이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뭔가 이제 예, 번아웃이 온 거거나 예, 마음에 뭔가 병이 있거나 그런 거죠. 그거는 꼭 예, 상담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푸실 수 있으면은 푸셔야죠. 이것도 계속 쌓아뒀다가 한 번에 좀 푸실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잠시 후에는 음악으로 영화를 만나는 시간 드림팝 드림시어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와 OST가 있으시다면 여기로 공유해 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토요일 밤 드림시어터, 오늘은 80년대 로맨틱 코미디 Woman in Red 준비했습니다. 1984년 작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개봉했죠. 이야기의 주인공 테디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어느 날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인 샬롯을 마주치며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돼버리죠. 그때부터 평범했던 유부남의 눈물겨운 불륜 도전기가 시작됩니다. 가벼운 웃음으로 시작하지만 인간 욕망이나 현실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슬쩍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내용보다 주제가가 더 유명하죠. 스티비 원더가 만들고 부른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가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조금 후에 감상하시고요. 먼저 스티비 원더와 디온 워윅이 함께한 삽입곡 It's You 듣죠.

1955년 영화 7년 만의 외출을 기억하시나요? 지하철 통풍구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치맛자락을 붙잡던 마릴린 먼로. 그녀의 매혹적인 잔상을 테디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두컴컴한 지하주차장에서 그는 마릴린 먼로의 환생을 보죠. 환기구 위를 지나던 빨간 원피스의 여자. 때마침 얄궂은 바람을 만나 그녀의 치맛자락이 위로 날아오릅니다. 그 순간 테디의 시선이 멈추고 거기에 더해 그의 시간까지 멈춥니다. 주차장의 소음도 꽉꽉 들어찬 자동차들도 전부 아웃포커싱. 지금 이 순간 이곳에는 빨간 드레스의 여자와 테디 오직 단 둘만이 남습니다. 붉은색이 뿜어내는 매혹은 지독하리만치 강렬했고 그 유혹은 금기 너머의 세상을 보라고 테디를 부추기죠. 결국 그의 평온했던 일상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음속에는 일탈이라는 위험한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하죠. 난데없이 늦바람이 든 이 어설픈 남자는 빨간 원피스의 여인 샬롯을 만나기 위해 매일 좌충우돌 원맨쇼를 펼칩니다. 아내에게 한 거짓말을 감추려다 또 다른 거짓말을 보태고 그 거짓말을 수습하려다 더 큰 소동이 벌어지는 악순환. 친구들의 얄팍한 혼수는 불난 집의 부채질하는 격이 되어 테디를 사지로 몰아넣죠. 계획은 꼬이고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나 붉은 원피스가 주는 달콤한 일탈에 중독된 그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그녀를 향해 직진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샬롯의 집에 발을 들여놓은 테디는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승리감에 흠뻑 도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붉은 환상은 금세 산산조각이 나고 말죠. 출장을 간 줄 알았던 샬롯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문을 열고 들이닥친 겁니다. 눈앞이 하얘진 테디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창문 밖이었고, 그는 결국 가운만 간신히 걸친 채 건물 외벽 난간에 서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불륜을 들켜 도망 나온 그 꼴사나운 모습은 거리를 지나던 수많은 사람과 방송국 카메라의 표적이 됐죠. 그는 그제야 자신이 줬던 붉은 환상이 얼마나 미련하고 쓸쓸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마음속엔 그토록 지겨웠던 가족들의 얼굴과 평온했던 일상이 또 다른 환상이 되어 서글프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1989년에 개봉한 Woman in Red였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만들고 부른 영화 삽입곡 중에 세 곡 들으셨는데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The Woman in Red, 빨간 원피스의 여인 샬롯을 상징하던 곡이고요. 이어진 곡은 테디가 샬롯을 만나기 위해 온갖 소동을 벌일 때 흐르던 A Love Light in Flight. 마지막으론 엔딩 크레딧을 장식한 곡으로 영화를 넘어 스티비 원더의 대표곡 중 하나가 됐죠.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들었습니다. 코너 끝으로는 김미옥 씨가 신청하신 로이 오비슨의 You Got It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드림 시어터 문 닫겠습니다.

우네 라모스 아케요소 호스 그리세스 4422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8일 토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윤인숙 씨, 방금 집에 온 딸이 엄마 나 씻고 나와서 바로 밥 먹을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납니다. 밥 나와라 뚝딱. 제가 무슨 도깨비 방망인가요? 있다면 하나 구하고 싶네요. 예, 따님 때리게요. 이게 뭐야 진짜. 아니 무슨 아니 와서 좀 도와주고 같이 뭘 좀 준비하든가 그래야지. 씻고 나오면 바로 밥 먹을 수 있게. 아, 1004님 다리 골절로 집에서 요양 중이라 라디오 들으면서 누워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 오랜만이라 너무 좋네요. 아유 그러시군요. 아 너무 더운데. 예. 자, 제임스 브라운의 I Got You 신청을 하셨고요. 아레사 프랭클린, I Say A Little Prayer.

1004님이 신청하신 제임스 브라운 I got you 그리고 아레사 프랭클린 I say a little prayer 들었습니다. 5367님 예, 제 나이 49세 아직도 학창시절 친구들과 주고받은 우정편지를 간직하고 있어요. 대학교 때까지 편지를 쓰고 지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친구들도 자연스레 멀어지고 문자도 안 하고 그냥 편지 속 글씨만이 저와 함께 하고 있네요. 집 정리하면서 매번 버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간직하고 있어요. 그녀들도 제 편지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때 시절이 또 그리워지네요. 이번 기회에 한번 연락을 좀 해보시죠. 예, 수소문을 하시면 뭐 어떻게든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편지들은 그냥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관해 두시면 어떨까요? 예, 그것도 한 방법인데 아주 뭐 아 요거는 버리면 안 된다 싶은 그런 편지만 빼놓으시고 네. 김기쁨 씨 제가 신청한 노래는 절대로 안 들려주셔서 서운한 청취자입니다. 아 그랬어요? 저 오늘은 기다릴게요. 등려군 천밀밀 들려주세요.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렉렉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렉렉스피드렉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토요일 밤 끝곡 장국영의 A Thousand Dreams of You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할리우드에는 수백 개의 영화 제작사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암묵적으로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는데요. 1년 기준 공개할 영화 중에 한 편은 반드시 해피엔딩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영화는 줄거리에 따라 비극적인 결말을 맞기도 하고요. 관객이 자유롭게 해석하도록 열린 채 두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빠질 때가 있거든요. 희망. 영화를 통해 삶을 살아갈 희망을 얻는 사람들에게 꽉 닫힌 해피엔딩을 보여줄 의무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게 그 이유라죠.

우리는 삶을 영화에 빗대어 말하곤 합니다. 내가 주인공인 이 작품은 반드시 해피엔딩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련은 하나의 장면일 뿐이라고 믿어보시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해피 앤드 서태지의 노래였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첫 곡이었어요. 7월 18일 토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저도 해피엔딩을 항상 기대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알아봐서 결말이 슬프거나 비극적이거나 뭐 무섭거나 그러면 안 봐요. 해피엔딩이라고 하면 봅니다. 그 정도로 해피엔딩 집착증이 있어요. 현실도 팍팍한데 영화에서라도 해피엔딩 보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의 팍팍한 현실도 나중에 보면 다 해피엔딩을 위한 발판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0324님, 이번엔 제가 꼭 승진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른 동기가 됐어요. 저는 또 제자리네요. 우울해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까지만 억울해하고 내일부턴 다시 힘낼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뭐. 그래요. 이건 해피엔딩을 향한 주인공, 즉 영웅의 시련입니다. 영웅은 항상 시련을 맞이하잖아요. 한 방에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물론 재미없다고 하기엔 너무 쓰라린 경험이지만 그래도 다음 승진 때 기대해 볼게요. 9970님, 엄마랑 싸우고 너무 화나서 햄버거 먹고 있어요. 신랑하고 있던 일을 엄마한테 일렀는데 엄마가 제 편을 안 들고 신랑 편 들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아들 아들 하더니 진짜 엄마 아들인 줄 아나 봐요. 엄마 딸은 나거든. 진짜 사위를 사랑하시는 장모님이시네요. 근데 화나면 보통 매운 음식 먹지 않나요? 햄버거를 드시면서 화를 푸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시는군요. 어쨌든 엄마가 그러는 이유가 있겠죠. 신랑 편 들고 신랑 이뻐해 줘야 또 그 남편분이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9970님께 잘해주지 않겠어요. 엄마의 빅픽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릴게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제로 했을 때도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3: 이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앞서 들으신 곡은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였어요.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058님, 대학생 딸아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나 봐요. 열린 문틈으로 친구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서 엿들었는데 자기 번호 차단된 것 같다면서 울더라고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지만 우리 집 귀한 딸 우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아프네요. 내일은 맛있는 것 좀 해먹여야겠어요. 아이고, 아마도 첫사랑과 이별한 거겠죠? 아, 이 아픔을 어찌다 말로 하겠어요. 첫사랑은 또 특별하잖아요. 그것도 번호를 차단까지 할 정도로 이 매몰찬 남자친구를 만나 그냥 은은하게 헤어져도 되는 것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도 좀 궁금하지만 어쨌든 4058님 너무 꼬치꼬치 캐묻지 마시고 그냥 옆에서 가만히 토닥거려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럼 또 금방 남자친구 생길 겁니다. 6170님, 새해 시작부터 열심히 써오던 다이어리가 사라졌어요. 카페 가서 쓴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안 챙긴 걸까요? 전화했더니 문 닫았는지 안 받네요. 제발 사장님이 잘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아까워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계속 써오면 거의 상반기는 꾸준히 쓰신 거잖아요. 근데 카페에 있으면 참 다행인데 사장님이 몰래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0927님, 요즘 회사 일도 잘 안 되고 자꾸 자신감이 떨어져서 스페인어 공부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단어 외우는 수준이지만 뭔가를 해낸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좀 더 열심히 해서 스페인어 자격증도 따볼까 싶네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와, 멋지십니다. 이럴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데 스페인어 공부라는 굉장히 학구적이고 유익한 취미를 시작하셨네요. 근데 스페인어 공부하면 여행 갈 곳도 많아지고 또 뭔가 멋있잖아요. 영어나 일본어도 좋지만 뭔가 좀 희소성 있고 멋들어져 보이는 그 느낌? 10cm의 쓰담쓰담 하동진님 청해주셨고요. 이어서 6378님 신청곡입니다. 주주클럽의 센티멘탈.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귀로 즐기는 세계여행, 감성여행의 필수품인 플레이리스트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우리 함께 떠나요. 밤의 여행자들.

이번 주도 여름답게 날씨가 무척 무더웠어요. 내리쬐는 폭염 사이로 비가 온 지역도 있고 밤에는 열대야가 잠을 뒤척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더울 거 비행기 타고 휴양지로 떠나서 물놀이도 즐기고 햇볕 아래서 뛰놀고 싶다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우리 같이 푸른 바다로 떠나볼까요? 오늘 함께 가볼 여행지는 베트남의 몰디브를 통하는 푸꾸옥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4시간 30분 정도 하늘을 날면 푸꾸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행할 때 중요한 건 날씨죠. 푸꾸옥은 전형적인 열대 몬순 기후를 가진 섬이어서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8월은 우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건 아니에요. 하늘에 먹구름이 좀 보이네? 그럼 한바탕 비가 쏟아져 내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반짝 뜨는 게 푸꾸옥의 우기라고 합니다. 푸꾸옥에는 사오라는 이름의 해변이 있어요. 베트남어로 사오는 별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오 해변은 푸꾸옥에서 가장 유명한 흰물의 해변으로 낮에는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햇볕이 내리고 밤에는 일렁이는 파도 위로 별빛이 쏟아져 내려서 별이 빛나는 해변으로 불리기도 한대요. 시원한 바닷물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즐기고 맨발로 하얀 물의 위를 기분 좋게 걷다 보면 출출해지실 텐데요. 그럼 우리 같이 배를 채우러 이동해 볼까요? 먹거리가 모여있는 곳이라면 아무래도 야시장이죠. 지엉동 야시장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 야시장이에요. 푸꾸옥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 만큼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데요. 원하는 해산물을 직접 고르면 즉석에서 숯불로 구워줍니다. 후띠유라고 해서 쫄깃하게 말린 면에 각종 해산물과 돼지고기를 넣은 쌀국수도 아주 인기래요. 코코넛을 갈아 넣은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달달한 연유가 들어간 커피도 맛볼 수 있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웠다면 인생사진을 찍으러 선셋타운에 가볼까요? 선셋타운은 푸꾸옥 남부 안토이 지역에 조성된 지중해풍 테마타운이에요. 마치 유럽의 해안마을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이국적인 풍경 덕에 소문난 사진 명소기도 합니다. 건물에 칠해진 색만 20컬러가 넘어서 아무리 흐린 날도 타운 전체가 알록달록한 색감을 자랑한대요. 건물 사이사이를 걷다 보면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푸르게 펼쳐진 푸꾸옥의 해변가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른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들었습니다. 귀로 즐기는 세계여행 밤의 여행자들, 오늘은 베트남 푸꾸옥 여행했어요.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들으니까 왠지 푸꾸옥 가면 F4 같은 멋진 남자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밤그대 가족들도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813님, 이번 주도 신랑이랑 부산 사는 동생네 내려왔어요. 저희 요즘 서핑하는 재미에 푹 빠졌거든요. 내일도 강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 집은 주말마다 휴가예요. 와, 멋지네요. 전 한 번도 서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 되면 매주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부산이 서핑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는 재미가 있으시겠네요. 1797님, 전 집에 있고 남편은 애들이랑 애들 친구들이랑 또 그 아빠들이랑 1박 2일로 캠핑 갔어요. 이번 캠핑은 남자들끼리만 가는 거라서 아내들은 싹 집콕이에요.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안한 이 기분은 뭘까요? 애들 잘 챙기고 있겠죠? 이게 남편들끼리 또 애들 챙겨서 가니까 약간 여러 가지 걱정이 드실 수 있지만 믿어보시죠. 우리 아빠들이 책임감 대단하잖아요.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3579님 신청곡입니다.

0: 라디오를 켜봐요. 신승훈의 노래였습니다. 오성민님 신청곡이었어요. 먼저 들으신 곡은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이었어요.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4831님 동생이 저희 동네로 이사 왔어요. 결혼하고 저는 인천, 동생은 대전에 살았거든요. 제부가 인천으로 발령났다는 얘기에 같이 집 알아보러 다니다가 운 좋게 제가 사는 빌라 위층이 이사를 나가서 동생이 들어왔어요. 어제 오늘 짐 정리 싹 끝냈고 내일 부모님 모시고 밥 먹을 거예요. 자매가 같은 빌라 산다고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와, 진짜 좋으시겠네요. 동생분하고 의도 좋으신 것 같아요. 사실 모든 형제자매가 의가 좋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한 동네도 모자라서 한 빌라에서 아랫집 윗집 사이가 됐으니 앞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좋으시겠네요. 옛날에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서 더 부럽네요. 최수정님, 친구한테 디카페인 원두를 선물 받았어요.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 커피 마시면 심장도 두근두근 뛰고 새벽까지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커피가 맛있어서 먹는 사람이라 끊기 어렵다고 했더니 친구가 디카페인 중에도 맛있는 게 있다며 보내줬어요. 어쩜 이렇게 마음이 예쁠까요? 저도 친구네 집에 복숭아 한 상자 보내려고요. 와, 진짜 커피 좋아하는데 잠 안 와서 고민인 분들에겐 맛있는 디카페인만큼 구세주가 없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디카페인 원두 추출하는 방법도 다양해서 요걸 또 향을 잘 유지하면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삶의 그 재미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563님 신청곡 GOD의 촛불 하나 들려드리죠.
1: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비의 안녕이란 말 대신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1: 디스 이즈 어 비 라이트 아니야.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스팅의 노래였습니다. Englishman in New York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어요. 밤그대를 채울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변진섭의 새들처럼 강은홍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승희님, 침대 옆에 미니 선풍기 켜놓고 십자수 실로 실팔찌 만들고 있어요. 영상으로 볼 땐 별거 아니다 싶었는데 쉽지 않네요. 묶었다, 꼈다, 풀었다 했더니 손가락 끝이 너무 아파요. 참,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따라할 땐 너무 헷갈리는 것들이 많죠. 저도 손으로 뭔가 이렇게 보고 따라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실 눈썰미인데 타고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엔 저도 리본 묶기를 그 너튜브를 보고 따라하는데 와, 그 하시는 분은 5초 만에 뚝딱인데 저는 그거 한 30번은 돌려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예쁜 실팔찌 잘 완성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종윤님,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술 한잔 사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지금 집에 데려다주는 길이에요. 이 친구한테 아무래도 얼른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야지 싶습니다. 헬쓱해져서 안쓰러워요. 친구가 많이 힘든가 봅니다. 헬쓱해지셨다니. 그러고 다시 만나면 위로해주신 종윤님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다시 만나기 전에 빨리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토이의 좋은 사람 들려드릴게요.

SES의 너를 사랑해. 먼저 들으신 곡 토이의 좋은 사람, 샤크라의 난 너에게 였습니다.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서주인님,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20년 썼으면 충분히 잘 쓴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부랴부랴 손빨래 해놓고 세탁기 검색하는 중입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요. 드럼을 살지 통돌이를 살지 이것부터 문제네요. 며칠 고민하게 생겼어요. 와, 20년이요? 진짜 알뜰살뜰 잘 쓰셨네요. 이렇게 가전제품 오래 유지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금손입니다, 금손. 이렇게 알뜰하게 쓰셨으니까 진짜 사셔도 됩니다. 좋은 거 사세요. 행복한 고민이시겠네요. 이동욱님, 초등학생 아들과 미용실

다녀왔어요. 앉자마자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앞머리는 눈썹까지만 잘라주세요. 뒷머리는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돼요. 저 어릴 땐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확실히 다르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들 바가지 머리였던 거죠.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가장 편한 바가지 머리. 근데 아이들이 요즘 어릴 때부터 엄청 스타일링 하는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염색도 하고 희한하게 또 커트도 하고. 네, 저는 개성 있어 보이고 깜찍하던데요. 015B의 단발머리, 이어서 윤건이에요. 갈색머리.

내가 널 닮아갈 때 노이즈의 노래 8214님 신청곡 들으셨습니다. 요즘은 잘 없는데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네 명이 부르는 이런 노래들 90년대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462님 7월 첫날부터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왜 제가 쓰는 일기는 꼭 보고서 같을까요? 오늘 뭐 먹었다, 어디 갔다, 뭘 샀다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싶어요. 뭐 있어 보이게 스티커라도 사서 붙일까봐요. 저도 그게 좀 고민이었거든요. 예전부터 뉴스를 되게 오래 했는데 기사 쓰는 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일기가 기사 같은 거예요. 7시 40분 어디 갔다 무엇을 했다. 그런데 이게 감정이 들어가야 좀 해소가 되는데 습관이 안 되면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정을 한번 붙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다못해 화날 땐 욕이라도 한번 써보시죠. 1750님 낮에 쉬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동생이 카페를 하는데 알바생이 아파서 못 온다면서 제발 나와서 일 좀 해달라고요. 일당 5만원 선 입금 받고 4시간 도와주고 왔네요. 내일 치킨 사 먹어도 되겠어요. 아싸. 와, 1750님이 구원투수로 나서주셔서 참 동생이 고맙겠지만 선 입금 후 노동 확실하네요. 그렇죠. 형제자매 간에도 이런 것도 확실히 해야죠. 캔디맨의 일기, 백예린의 산책, 이어서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입니다. 여행.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아 너를 포기해야 하나 나를 포기해.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팔뚝살, 등살 이거 어떻게 빼? 대답의 대체로 진심인 편인 저는 대답했어요. 팔운동, 등운동. 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러네. 머쓱해 하던데요. 근데 맞잖아요. 팔뚝살은 팔운동, 등살은 등운동. 정답 아닌가? 피곤해 하면서 잠 안 자는 친구한테 얼른 자. 배고파 하면 뭐 좀 챙겨 먹어. 근데 정답을 말해주면 우리는 당황하고 실망합니다. 내 고민과 스트레스의 정답은 대부분 내가 알고 있어요. 심지어 남들 얘기엔 해답도 잘 말해주면서 정작 내 문제가 되면 꼬이고 골치가 아파집니다. 내 얘기를 친구의 고민으로 바꿔서 물어본다면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줄라이 모닝의 걱정하지 마였습니다. 이 노래로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문을 열어봤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는요.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1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으로 채워봅니다.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 2부로 건너가면은 추억의 음악여행 토토본 함께합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불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1794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에 잘 챙겨 듣는다고 하셨어요.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몰래 몰래 들으신다고 하셨고 주말에는 정말 마음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라고 늘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이번에 라라랜드 파이팅 언니 사랑해요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0794님, 8시 출근, 5시 퇴근이라 라라랜드 늘 1시간밖에 못 듣는데요. 오늘은 2시간 꽉 채워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온전히 뽀누나 차지한 기분이랄까요? 오늘도 더 좋은 목소리로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저는 이성확입니다. 확! 이라고 하시면서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문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우리 성황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1시간밖에 못 듣는다 하셨는데 그래도 1시간이라도 들어야지 오늘은 라라랜드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고 또 이번 누나는 어떤 얘기를 할까 이렇게 또 궁금해서 찾아와 주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5: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
8: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9: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0: 이번에 라라랜드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듬뿍 들고 있습니다. 7510님이 주신 사연을 먼저 볼게요. 라라랜드를 들으면서 집 구조를 바꾸고 있는데요. 아, 노래 따라 부르다가 가구 모서리에 정강이를 제대로 찍혔습니다. 아파. 생각만 해도, 문자만 봐도 아프네요. 다리에 홍나게 생겼습니다. 이거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이번 누나한테 치료비 청구해도 되나요? 하셨습니다. 남자분이야? 우리 7510님, 아유, 남자분들은 좀 강하게 커도 되는데. 제가, 치료비 청구해도 되나요? 하셨는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릴 테니까, 그걸로 좀 퉁치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1221님, 짝사랑하는 남자애랑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 짝사랑이 아니라, 오고 가는 사랑 꼭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용기 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잘하셨다. 오늘 만나서 무슨 얘기할지 고민하느라 아침부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너무 긴장됩니다.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긴장해서 실수할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진짜 짝사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셔. 남자분이랑 영화를 보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쑥스럽고 긴장되고 그러면 그냥 긴장돼서 쑥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마음 가는 대로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21님 보내셨습니다. 성공하시면 후기 좀 보내주세요. 1221님에게도 커피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정숙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박혜경님의 주문을 걸어.

최민종님,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이제 좀 컸다고요. 저랑 같이 대중탕을 안 가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늘 다녔던 목욕탕.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슬슬 빼길래 지난주 혼자 가서 때를 밀었습니다. 근데 어찌나 신경질이 나든지요. 벌써 이러니 참 외로운 기분이 듭니다. 더 크면 술이나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때도 빼진 않겠죠? 하시면서 우리 민종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조금 섭섭하셨던 모양이네요. 그리고 다음 사연은 0015님. 라디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디오를 들어본 적이 없으셔요? 학창시절 버스 안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라디오 DJ가 틀어주는 거였구나. 이 정도였는데 제가 다리가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라디오를 듣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이분 씨 목소리를요. 예전 드라마에서 봤던 그 까무잡잡하고 예쁘고 신비로운 눈빛의 그 이분 말이지 하면서 보이는 라디오로 봤습니다. 목소리, 생김새 모두 여전하시네요. 사람들이 이래서 라디오를 듣는구나 알겠더라고요. 좋은 노래, 세상 이야기 그런 거 들으면서 제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 씨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물을 주는 방송. 이런 극찬이 있을까요? 방송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0015님 보내주셨어요. 저 어제 무슨 꿈을 꾼 거지? 0015님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이분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른 쾌유하시기 바라겠고요. 0015님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라디오 찾아와 주셔서 반갑네요. 오해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만나봤고요. 김계월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입니다. 유승범의 질투 준비되어 있고요. 8812님은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신인수님의 장미의 미소 이렇게 두 곡 듣고요. 청풀리 이어가겠습니다.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 마음속에 떠다니는 추억과 노래를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봅니다. 주말에는 청플리.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청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청플리,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던 저희 막내 이모는 지금은 일본에서 좋은 분을 만나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모에게도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였는데 향수병이 너무 심해서 매일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국제전화를 마친 엄마가 한국 음식이며 간식을 한가득 챙기더니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가 용돈을 줄 테니까 드라마 할 때마다 비디오 테이프로 좀 녹화 좀 해줄래? 그때부터 저는 신문, TV, 편성표를 보면서 드라마를 꼬박꼬박 녹화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소포에 담아 일본으로 보내면 이모는 그걸 몇 번이고 돌려봤다고 합니다. 한국말이 들리고 익숙한 거리와 음식이 화면에 나오면 고향이 조금은 가까워지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그 얘기만 나오면 이모는 늘 웃으며 말합니다. 그때 그 비디오 테이프가 없었으면 말이야 나 회사 그만두고 한국 왔을걸? 그랬으면 지금 남편도 나는 못 만났지. 곧 다가오는 이모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며 그 시절 이모가 손꼽아 기다리던 90년대 드라마 OST 함께 꾸며봤습니다. 정현준의 파일럿, 김원준의 세상은 나에게, 최용준의 갈채, 이렇게 세 곡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청풀리 정현준의 파일럿 그리고 김원준의 세상은 나에게 최용준의 갈채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해서 집으로 보내주는 팬들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여사님도 무슨 방송에 나오는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 공테이프에다가 녹화해서 또 돌려보시고 또 돌려보시고 그런 모습들을 본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났습니다. 주말에는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청풀리로 찾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주인공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경님이 보내주셨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식당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얇고 걱정도 많은 사람이라 옆에서 보는 제가 더 조마조마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부부. 앞으로 맞이할 모든 순간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라며 남편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다비치의 너의 편이 돼줄게 그리고 코요테의 Together, SES의 Dreams Come True 이렇게 세 곡이에요.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박유경님의 플레이리스트 만나봤습니다. 다비치의 너의 팬이 돼줄게. 코요테의 투게더 그리고 SES의 Dreams Come True.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두 분 제2의 멋진 인생 근사한 인생 2막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늘 이쁜 꽃길이길 저희 분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익명 요청 라라 가족님과 그리고 박유경님께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밀크의 Come to me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 함께 들어볼 영화 음악은 2014년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사로잡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영화 겨울왕국의 OST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준비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따라 불러봤던 그 노래 Let It Go 먼저 듣고 오죠.

오늘 시작 주말의 명화 겨울왕국 OST 중에서 Let It Go 듣고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곡이죠.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듣고 왔는데 영화 속에서 엘사의 목소리를 또 맡았어요. 극 중에서 직접 Let It Go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고 정말 이 노래가 안 들리는 곳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2014년 전 세계 극장가를 휩쓸었고요. OST는 40개가 넘는 언어로 번안이 되면서 말 그대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Let It Go를 흥얼거렸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영화 겨울왕국은 태어날 때부터 얼음의 마법을 가진 엘사가요.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스토리예요. 실수로 왕국을 영원한 겨울로 만들어버린 엘사. 그리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은 동생 안나. 결국 뭐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또 하나 잊지 못할 장면이 있죠. 바로 김연아 선수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갈라쇼에서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레디고에 맞춰서 환상적인 연기를 선보였어요. 음반 위를 미끄러지는 순간마다 마치 엘사가 현실로 나온 것 같다는 그런 찬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레디고 레디고를 했던 그때 벌써 12년 전이라니 정말 시간이 순삭입니다. 그때 엘사 드레스 입었던 꼬마 숙녀들 성이 됐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는요. 라라랜드 토토본 찾아갑니다. 오늘은 2002년 열기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계의 황금기 정말 반가운 목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랑과 잔을 닮은 세로베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렉스.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렉스.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렉스. 철제 선반은 렉렉스 비드렉스.

이본과 함께하는 토토본. 오늘은 200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4년 전이네요. 대한민국! 이 외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순삭입니다. 순삭. 24년 전 뜨거웠던 그 시절 여러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인상적인 한 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겹치는 추억의 장면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라랜드 토토본 2002년 히트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623님, 토토본 듣고 있으면 그 시절의 내 모습이 떠올라서 나이를 잊고 오도방정을 떨게 됩니다. 집에서 따라 부르면 중학생 딸이 왜 저래? 하는 눈빛으로 쳐다봐서 토요일 5시에는 이어폰을 끼고 집을 나오는 게 저의 주말 루틴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면 집에 가서 밥을 차려야 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뽀언니가 오늘은 언제로 데려가 주시려나 기대합니다.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2년으로 갑니다. 그리고 7100님,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만 나와도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기분인데 라라랜드 그중에도 토토보는 모든 노래가 보석같이 반짝반짝합니다. 오늘도 짜릿한 시간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시면서 7100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커피가 걸린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2002년 히트곡 중에 돌발로 나갑니다. 음악을 듣는 동안에도 긴장을 놓지 마시고 퀴즈가 나오면 잽싸게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보낼지 미리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토토보 오늘은요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가요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곡은 뭘까요? 1세대 걸그룹 베이비복스가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2002년 4월에 발표된 베이비복스의 우연 그야말로 인기의 절정이었었는데요. 사실 이 노래의 원곡은 1996년 그룹 콜라의 우울한 우연이 원곡입니다. 흥겨울 라틴풍의 댄스곡 베이비복스의 우연. 추억이 아롱아롱하는 2002년의 색다른 히트곡 이름하여 박코태 프로젝트. 박수홍 씨와 박경림 씨가 함께 만든 프로젝트에서 이 노래가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음악방송 1위까지 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코믹송의 대표적인 노래. 이 노래요. 작곡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BTS를 세상에 내놓은 방시혁 씨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위까지 차지했군요.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베이비복스의 우연, 박경림의 착각의 늪.

토요일도 이봉과 함께합니다. 토토보 오늘은요 2002년 그 시절 이야기 그리고 그때 거리에서 울려 퍼지던 히트곡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베이비복스의 우연, 박경림의 착각의 늪 두 곡 들으셨습니다. 한일 월드컵이라는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요계에는 굵직한 신드롬과 아티스트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다시 그 시절 가요계로 들어가 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라라라리라라라 2002년 5월 걸출한 춤꾼이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박진영의 백댄서로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던 가수 비의 데뷔곡 제목도 아주 강렬하죠. 나쁜 남자. 비의 나쁜 남자가 2002년 5월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현란한 춤 실력, 비의 인기 대단했습니다. 배꼽티 유행이었었고 카고 팬츠, 반다나가 유행했던 시절이네요. 붉은 악마걸들은 빨간 티셔츠를 자기만의 개성으로 깜찍하게 줄여서 입었었고 길에서 빨간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랑 마주치면 누구나 하이파이브를 하고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있었던 5월, 6월에는 도로마다 자동차 경적이 빵빵빵빵빵 그야말로 광란의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쉽게 용서하고 쉽게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바로 그때 월드컵 여신이라 불리던 미모의 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나 씨입니다. 붉은 악마 티셔츠를 짧게 줄여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던 모습이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해 11월에 가수 데뷔를 했습니다. 선명한 복근, 건강미 넘치는 퍼포먼스. 월드컵이 낳은 스타 미나는요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라라랜드 토토 오보 오늘 2002년 가요계 히트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2년 4월 15살의 그녀가요 무대에 올라 아시아 전역을 집어삼켰습니다. 누군지 감이 오시죠? 일본에서 먼저 활동을 하면서 탑티어급 스타가 됐던 아시아의 별 보아가요 넘버원을 발표합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역대 최연소 대상까지 차지했던 보아의 넘버원 무대 위에서 격정적인 춤을 추면서 숨 하나 차지 않았던 15살의 보아. 그때 그 애기 같은 귀여운 얼굴이 생각이 나네요. 토토본 2002년 비 그리고 미나 보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토토보 오늘은요, 2002년 가요계 히트곡들 그리고 스토리들을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비의 나쁜 남자에 이어서 미나의 전화 받아, 그리고 보아의 넘버원,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토토본 2002년 추억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요계에는 이렇게 세대교체와 별들의 전쟁이었었는데 안방극장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류의 봄을 일으켰던 겨울 연가가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20부작으로 이어지면서 시청률을 씹어먹었습니다. 배용준 씨, 그리고 최지우 씨, 박용하 씨, 박솔미 씨, 정말 화려한 배우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유진이 역을 맡았던 최지우 씨가 늘 아련하게 불렀던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배용준 씨의 극중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보기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1번 상두야, 2번 성태야, 구성태, 3번은 준상아 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두, 2번 성태, 3번 준상. 아, 저는 왠지 1번 상두 끌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게 한 것 같아요. 함정이 여러분들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다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쿠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02년 가요계로 들어가 볼까요? 라라라리라라. 2002년 10월 2집 앨범을 발표한 장나라의 스윗드림이어 음악 차트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도 2002년에 방영이 되면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해였던 것 같네요. 연기로도 노래로도 광고에서도 인기가 대단했던 그야말로 장나라 신드롬의 정점이었습니다. 장나라 씨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 시절의 외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과 함께하는 토토본 장나라의 스윗드림 듣고 왔습니다. 2002년 히트가요로 그 시절을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토토본 퀴즈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한류 붐을 일으켰던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유진이 역을 맡았던 최지우 씨가 아련하게 불렀던 그 이름, 배용준 씨의 극중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상두, 2번 성태, 3번 준상. 정답 문자로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을 거예요. 시원한 커피 쿠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으로 고고! 다시 이어가 보죠. 성인식과 난 남자야. 파격적인 비주얼 컨셉으로 사람들을 놀래켰던 박지훈 씨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지 변신에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난 사랑에 빠졌죠. 이 노래로 정말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라디오 신청이 정말 많이 오는 그런 곡입니다. 난 사랑에 빠졌죠의 화답하는 러브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현보 작사, 박근태 작곡, 분위기가 딱 나오죠. 버터보이스,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보사노바풍의 경쾌한 리듬, 달달한 목소리. 월드컵의 열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이 노래가 나와서요. 연인들의 낭만을 채워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거리에는 빨간 물결이 넘쳤고요. 집집마다 축구 중계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귓가에는 보아, 장나라, 성시경의 노래가 흘렀습니다. 그 해를 떠올리며 이상하게 여름방 공기까지 함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의 난 사랑에 빠졌죠.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이렇게 두 곡입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3: 이번에 라라랜드 박지윤님의 목소리로 난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이어서 성시경님의 노래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오늘 토토보는 2002년 가요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토토본 퀴즈 정답 발표해드릴게요. 2002년 한류 붐을 일으켰던 드라마 겨울연가 남자 주인공 이름은 1번 상두, 2번 성태, 3번 준상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 준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요.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오늘도 토토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신승우님의 I Believ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이 곡 전하면서 저 이번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석 달 동안은 불가에서 하안거를 지내는 기간입니다. 석가모니가 살았던 인도의 우기는 덥고 습해서 탁발도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한 곳에 머물며 수행했던 것이 하안거의 시작이라고 하네요. 가톨릭에는 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묵상과 침묵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늘 정신없이 앞으로만 걸어가느라 내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곤 하죠.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바쁠수록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찾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The Sound of Silence.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밤에 음악을 듣다 보면 조금이나마 내면의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대는 오늘 어떤 나와 마주하고 싶으신가요? 팝스 프리덤 앞으로 음악 신청해 주세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저와 영화 속 세상으로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잠시 후에 시네마 스토리 함께 할게요. KJ로 시작해서 AN으로 끝나는 그대 보미님 여름 잘 보내세요 하셨어요. 맞아. 더운데 우리 좋은 음악과 함께 여름 잘 보내요. 에스트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그대는 저와 오래오래 같이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인사 주셨고 또 PI로 시작해서 YK로 끝나는 그대 또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저도 그대들과 오래오래 같이 하고 싶네요.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를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한 노래죠. 애니에슬람의 Save Us All 들으시고요. 레베카 루커의 아베 마리아 이어집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지만요. 어떤 노래는 우리를 특정한 계절, 특정한 시간 속에 영원히 머물게 하기도 하죠. 바로 그런 노래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85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 듀란 듀란의 A View to a Kill입니다. 이 곡은 영화 007 시리즈의 주제가인데요. 듀란 듀란의 베이시스트이자 골수 007 팬이었던 존 테일러가 어느 날 파티에서 영화 제작자를 만나 이런 농담을 던졌었대요. 언제쯤 진짜 괜찮은 아티스트에게 주제가를 맡길 건가요? 이 한마디가 인연이 되어 영화음악의 거장 존 베리와 함께 이 곡을 완성했고요. 007 주제가 가운데 유일하게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고향인 영국에서는 최고 2위에 머물렀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정상을 밟고 고향인 영국에서는 2위라니 차트의 세계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노래 들어볼게요. 듀란 듀란의 A View to a Kill 이 곡 듣고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올게요.

0: 데이트할 때도 좋고요. 온 가족이 같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도 영화는 아주 매력적인 매개체죠. 같은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취향도 성격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시네마 스토리 시간입니다. 최은영 영화평론가의 안내로 영화 속 세상으로 떠나보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영화를 또 가져오셨을까요?
1: 네, 날이 참 덥죠.
0: 그렇죠.
1: 그래서 항상 여름이면 찾아오는 장르. 호러 영화, 한국 호러 영화 신작 두 편을 갖고 왔습니다.
0: 흥미로워요. 어떤 영화 있을까요?
1: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염지호 감독, 신민아 주연의 영화 눈동자라는 작품입니다.
0: 제목이 평범한 듯한데 무섭겠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네. 주인공은 사진작가 박서진이라는 여성인데요. 신민아 씨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은 유전성 시신경 병증으로 인해서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상태에 있는데요. 헤어진 남자친구 현민의 지독한 스토킹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법원은 현민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고 현민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에 이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서진은 그 즉시 멀리 떨어져 사는 쌍둥이 여동생 서인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이 서인 역할도 신민아 씨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인 2역을 하고 있죠. 하지만 죽음은 이미 동생 집에 당도해 있습니다. 서진은 지하실에서 목매달아 죽은 동생을 발견하는데요. 네. 지인들은 최근 받은 눈수술 결과에 실망한 서인이 자살했다라고 말하지만 서진은 동생이 살해당했음을 직감합니다. 평소 서인은 자신의 시각장애가 오히려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도예가로서 성공했기 때문에 자살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죽은 동생의 집에 은신하게 된 서진은 목의 유전으로 인해 나날이 시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0: 영화 눈동자. 이 스페인 스릴러 줄리아의 눈을 한국적인 정서에 맞게 변주를 해서 리메이크한 작품이라고요.
1: 네. 이 줄리아 눈도 꽤 흥행한 작품이고 시력을 잃어간다는 설정이 있는 네. 영화였어요. 염지호 감독은 그 원작의 시각적으로 강렬한 포인트 그리고 주인공의 눈이 점차 안 보이게 된다는 설정 자체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다고 하고요. 네. 원작의 관음 설정인데 원작은 네. 이 영화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으로 치환을 했습니다. 주인공 서진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현민의 왜곡된 집착을 통해서 과연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염 감독이 이 영화를 사랑에 대해 묻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0: 네.
1: 이 영화는 1인 2역을 소화한 신민아가 연기한 쌍둥이 자매 서진과 서인 사이의 애틋한 자매에도 나오고요.
0: 네.
1: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분명하지만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곤 하는 가족의 그리고 잘못된 애정이 불러오는 파국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밀도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서진은 극한 상황 속에서 점차 시력을 잃어가고 눈동자는 서진의 시야를 고스란히 스크린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스크린도 네. 그 서진의 시선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서 네. 관객도 잘 안 보이게 돼요. 스크린이 그렇게 나와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은 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듣게 됩니다. 숨소리, 담배가 타들어가는 소리, 진동 소리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있다. 라는 그 존재감이 오히려 강렬하게 심리를 조여옵니다. 염지호 감독은 이제 그 데뷔작 옆집 사람에 이어서 이 영화를 연출을 했는데
0: 네.
1: 그 옆집 사람은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한 인물의 극단적인 심리로 마음을 쥐락펴락했다면 눈동자는 가족 그런 가족의 관계성 에서 비롯된 사랑이라는 왜곡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파격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원작인 줄리아의 눈과의 차별성도 있고요. 연출된 소리, 미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독특해서 서사를 네. 더욱더 강렬하게 느껴지게 만들고요. 신민아는 시력을 상실해가는 과정을 동공의 섬세한 움직임으로 표현해내면서 그야말로 연기력을 제대로 된 연기력을 눈동자로 연기하는
0: 그러네요. 그러겠네.
1: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아, 영화 음악은 오늘 어떤 곡 가져오셨죠?
1: 네, 스페인 영화 하면 네. 이제 대표적인 감독으로 페드로 알모도바르라는 감독이 있는데 네. 그 감독의 대표작이죠. 그녀에게 OST 중에서 카에타노 벨로소의 쿠쿠루쿠쿠 팔로마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이 곡 듣고요. 다음 영화로 넘어가죠.

0: 그녀에게 OST 중에서 케이타노 벨로소의 쿠쿠루 쿠쿠 팔로마 듣고 왔습니다. 시네마 스토리 오늘은 최은영 영화평론가께서 한국 호러 영화 신작 두 편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주신 영화 염지호 감독 신민아 주연의 영화 눈동자였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호러 영화 어떤 건가요?
1: 네, 이어서 소개드릴 작품 화제의 신작이죠. 곡성 이후 무려 10년 만에 돌아온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입니다.
0: 뭐 이미 이제 기대하고 있잖아요. 황정민, 조인성 등 내로라한 배우들이 함께한 작품인데 네. 내용 궁금해요.
1: 네, 이 영화의 배경은 비무장지대 호포항 근처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고요. 배경도 이제 과거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한 80년대 정도의 과거로 네. 설정되어 있습니다. 평화롭던 논밭 사이길에 사인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소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죽은 지 24시간도 안 된 사체인데요. 네. 최초 발견자인 청년 사냥꾼인 성기 조인성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 이 성기는 사냥길이 나설 때만 해도 이 사체가 없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네. 인근 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원 인력은 없고 신고를 받고 달려온 파출소장인 범석 이 황정민 씨가 연기를 하고 있죠. 범석은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좀 귀찮은 일에 휘말릴 것 같아서 좀 짜증이 나는데 사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동차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네. 곰이 습격했다기에는 살점에 긁힌 상처가 너무 큰 정말 이상한 죽음이에요. 네. 범석은 파출소와 상황본부에 무전을 넣으며 마을로 돌아오던 중에 형체만 겨우 남은 부동산 건물과 마주합니다. 마을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죠. 깜짝 놀라 경찰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피는데 순간 총성과 괴성이 함께 울립니다. 그리고 소리를 쫓아 달려가는 곳마다 이미 처참하게 죽은 마을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곁에 남겨진 발자국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막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게 호랑인가? 멸종한 호랑인가? 뭐 진짜 공룡 발자국 같기도 하고.
0: 궁금하죠.
1: 그런데 이제 길 가다 우연히 만나는 그 낙연이라는 처녀 여성이 네. 이 존재를 봤다고 묘사합니다. 괴물이다. 더러워 보인다. 콩이나 팥 같은 색깔이고 구부정하고 키가 크고 팔이 길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네. 그 시각 성기와 청년들은 소의 흔적을 추적하다가 초토화된 축사를 발견하는데요. 너저분한 사체들이 남겨진 자국을 보니까 논밭에서 본 소와 동일한 녀석의 소행인 듯합니다. 곧이어 나뭇가지에 걸린 신체 일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축사의 주인장인 고씨 할아버지의 한쪽 팔입니다. 네. 정말 험한 것이 그러네요. 왔다라는 냄새가 진하게 풍겨오죠. 이들은 산으로 들어가 원인을 찾기로 하고 뒤늦게 합류한 호포항 순경인 성혜 정호연 씨가 연기래요. 네. 성혜와 추격에 나서는데 함께 산속을 뒤지고 결국 외계에서 온 험한 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0: 점점 네. 예. 흥미로워지는데 화려한 배우들의 존재감이 특히 두드러지는 그런 영화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그 영화 호프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호포항 출장소장 범석을 연기하는 황정민은 마을을 지키려는 책임감과 미지의 존재를 향한 두려움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마을을 초토한 악의 축인 외계인을 향한 분노도 일지만 네. 그 나중에 이제 외계인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자식을 잃었다는 설정이 있어요. 네. 그것에 대한 연민도 있는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 그리고 이 호프란 영화의 화자거든요. 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호포항에서 잡다하지만 돈 되는 일은 다 하는 동네 청년 성기 역을 맡은 조인성도 정말 지금껏 본 적 없는 변신을 보여줍니다. 날 것 그 자체의 야생적인 매력은 물론이고 강도 높은 액션 연기로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나홍진 감독이 이렇게 그 조인성 씨를 낙점한 이유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그 큰 키에 네. 굉장한 비주얼과 그 단련된 그 액션을 여기서 네. 끝까지 보여주거든요. 네. 말 타고 질주하면서 총기를 다루는 액션. 정말 볼거리를 넘어서서 정말 오랜 시간 훈련한 배우만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거친 마을 청년들의 리더로서 보여주는 그 쿨한 어떤 태도가 있는 캐릭터라서 정말 매력적이어서 이 그 성기와 동네 청년들만 띄어서 스핀오프 만들어도 좋을 정도로 매력적인 네, 설정의 캐릭터고 조인성 씨는 새로운 대표작으로 이제 이 영화가 불릴만 하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1: 또 호프의 유일한 홍일점인 정호연 배우의 연기도 압도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할 일을 하는 호포항 순경인 이 성의 그 자체로 보여지는데 그 굉장히 가녀린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그 총기 액션 이런 걸 다 소화하는데 너무나 이제 잘해요. 황정민, 조인성 사이에서 카 체이싱, 드리프트, 유탄 발사기, 각종 액션을 섭렵해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정호연 배우의 그 액션은 그냥 맛보기였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만개한 정호연 배우의 그 액션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들 외에도 신스틸러들이 대거 등판하는데 황정민의 칩으로 공유하게 된 나기현 역의 이상희 배우, 또 외계인을 마을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진실만 말하는 해술 아저씨 역의 이면식 배우, 또 호포항 지옥의 시발점이 된 양배역의 은문석 배우까지
0: 네.
1: 모두가 환상의 균형으로 호프를 멱살 잡고 이끌고 있습니다.
0: 네, 자 무척 기대가 되는 영화 호프 살펴봤는데요. 그럼 영화 음악 어떤 곡 들어보죠?
1: 네, 조인성 배우의 정말 파릇파릇한 과거를 볼 수 있는 영화죠. 영화 클래식
0: 네.
1: OST 중에서 데일리 스파이스의 고백 들려드리겠습니다.
0: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시네마 스토리 마칩니다. 오늘은 한국 호러 영화 신작 두 편이었어요. 염지호 감독 신민아 주연의 눈동자와 나홍진 감독 황정민 조인성 주연의 호프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영화 클래식 OST 중에서 델리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한여름에는요, 역시 시원한 음악이죠. 그룹 이름부터가 너무나도 청명하네요. 아쿠아의 바비걸 하고요. 독일의 유로댄스 그룹이에요. 스퀴저의 Saturday Night, 그리고 조이의 Touch by Touch 이어집니다.
1: Hiya, Bobby.
2: Hi, Ken.
1: You wanna go for a ride?
2: Sure, Ken.
1: Jump in.

아쿠아의 바비걸, 스키조의 Saturday Night, 조이의 Touch by Touch 들어봤습니다. 가로수의 초록이 짙어가듯이 여름도 짙어가고 있죠. 날씨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일 때문에 인상 쓸 일도 많지만요. 날씨 덕분에, 또 사람 덕분에, 일 덕분에 환하게 웃을 일도 많을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워싱턴 주니어의 Overjoyed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justifying that I have found what I searched.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많으면 땅부자, 주름이 자글자글하면 주름부자, 짜증이 많으면 짜증부자 이렇게 비유하곤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상하 가족들은 사랑이 넘치는 사랑부자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부자인가요?

0: 2026년 7월 19일 일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이찬혁 멸종위기 사랑이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게 있잖아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은 어떤 부자세요? 뭐 이왕이면 부정적인 것보다 좀 긍정적인 부자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이살 부자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유전적으로 저희 집안이 다 얼굴이 통통해요. 볼살이 많고 전 그래가지고 지금은 젖살 이런 게 많이 빠져서 조금 덜해졌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정말 정말 조금 심각했어요. 볼살이.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만두 이런 거는 항상 따라다니던 별명이었고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말랐는데 얼굴에만 살이 많아서 추파춥땡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되고 싶은 게 그냥 부자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냥 부자가 되는 길은 너무 어려우니까 사연 부자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 사연들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조사 기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저희가 선물 부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우유크림빵 그리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환영할게요. 사연 부자, 선물 부자 둘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많이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고민하면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

천우정아 상상 띄워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많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으로 함께 신청해주세요. 7447님. 남편 출장 간다고 공항버스 정류장에 데려다주고 오는데 시원섭섭하네요. 잘 다녀와 남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참 딱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공항버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해외 출장 가시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7447님 자유부인 하시면서 즐겁게 혼자만의 시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문자가 워낙 이렇게 시크하게 오셔가지고 정말 시원섭섭하기보다는 그냥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오랜만에 찾아온 나만의 시간 뭐 하실 거예요?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박서희님, 원래 기상시간이 7시인데 유원님이 기다려줘서 일찍 깼나 봐요. 신청곡 JS 종로에서. 허! 어머나, 이거 플러팅 아닌가요? 너 설레네요. 설렐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 상하가족분들의 문자에 설렙니다. 일찍 일어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상시간을 조금, 요즘 이제 여름이 돼서 해도 길어졌습니다. 해도 길어졌으니까 일찍, 조금 일찍 일어나 보시는 건 어떨지.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 서희님. 신청곡 들려드려야죠. 박서희님 신청곡 JS 종로에서, 그리고 옥상달빛과 신지의 노래 칵테일 사랑 듣고 올게요.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20년 7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을 맞아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9위 오마이걸 돌핀으로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빠진 마음을 돌고래가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에 비유한 가사가 특징이죠.

0: 보라를 일으켜
1: 오이 선미의 보랏빛 밤입니다. 최근에 선미씨가 또 컴백을 하셨더라고요. 언제나 멋진 선미씨의 보랏빛 밤 오이였습니다.

2020년 7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대망의 1위 글로벌 가수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이 차지했네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1439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우리 1439님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견문이 넓어지네요. 상쾌하지 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하진 못했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을 통해서 마치 저의 뭔가 이런 경험의 폭 이런 게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김양희님. 자영업자인데 장사 준비하려면 식재료도 사고 청소도 해야 돼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상쾌한 아침 들으면서 스트레칭부터 해봅니다. 으라차차! 오늘도 장사 잘 되고 손님 북적이는 하루 되길 응원해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아이고, 오늘도 완전 북적북적 완석, 만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님 아침 이른 시간부터 고생하시네요. 파이팅입니다. 1439님 농가 잘 되시고 김양희님 장사 대박나시면 되겠네요. 상쾌한 아침에서 항상 응원 보내고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마틴 스미스의 내일의 날씨.

햄디, 저하고 친구 7명이 KBS 쿨 FM 상쾌한 아침 팬이에요. 잘 듣고 있어요. 신청곡은 홍대광의 I Feel You요. 우와, 그러면 저 지금 8065님 포함해서 8분의 팬을 얻게 된 거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친구가 많으시네요. 아우, 7분께서 또 이렇게 쉽지 않은데, 주변에서 요즘에 사실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긴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나 쿨 FM의 상쾌한 아침 팬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팬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7분 모두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무조건 소개해드릴게요. 8065님 그리고 7분의 친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당연히 띄워드리겠습니다. 8065님 신청곡 홍대광의 I Feel You 그리고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끝곡으로 기번의 Heartbreak Anniversary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다시 만납시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오늘은 목요일에 배웠던 노래 복습해 볼게요.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오늘 현실적인 가사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일 수 있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들으시면서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번째, TV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마비되었죠. 세 번째, 난 최고의 삶 같은 건 살고 싶지 않아요. 미국 싱어송라이터 사샤 알렉스 로언의 2022년 곡 Live, Laugh, Love 라는 곡입니다. 살고, 웃고, 사랑하라 라는 문구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 제목을 들으니까 영화 중에서 Eat, Pray, Love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런 영화도 덩달아 생각나기도 합니다. 일단은 Live, Laugh, Love 라는 제목만 들으면은 가사 내용이 왠지 긍정적일 것 같죠. 과연 맞을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TV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뭔가 긍정적인 느낌은 아직까지는 들지는 않고 있어요. Towel underneath the door. 문 아래에, 문 밑에 towel이라고 있습니다. 수건이라는 거죠. 문 밑에 수건. 수건으로요. 그 틈새를 막은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지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서겠죠. Fast food wrappers on the floor.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닥에는 on the floor, fast food wrappers라고 했으니까 fast food 포장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there are fast food wrappers on the floor. 이렇게 완성을 할 수도 있는 문장인 거죠. 바닥에는 패스트푸드 포장지들이 널려 있다. 그 다음, staring at the TV screen. 이 문장 찾아내셨죠? I'm staring at the TV screen.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I'm staring at the TV screen. 나는 TV 화면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Drinking uncontrollably.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I'm drinking uncontrollably. I can't stop drinking. 이런 상황인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감정적으로 마비되었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watched the notebook didn't cry 라고 했어요. 특히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봤다라는 거예요. watched the notebook 근데 I didn't cry. 아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didn't cry. I didn't cry. 울지 않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emotionally paralyzed 라는 가사가 이어진 거죠. 감정적으로 마비되었죠에 해당하는 가사였습니다. 앞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I was emotionally paralyzed. 나는 감정적으로 마비된 상태였죠. I was emotionally paralyzed. 네, 이렇게 문장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drowning in the cluttered bed 라고 했습니다. 침대는 침대인데 my cluttered bed 라고 했어요. cluttered 라고 하면 C-L-U-T-T-E-R-E-D 가 되겠고 어수선한이라는 뜻입니다. 어수선한 침대에 drowning, 내가 푹 파묻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어수선한, 어질러진 침대에 파묻혀 있어요. Ignoring all of my friends. 내 친구들을 죄다 무시한 채. 친구들한테 오는 연락도 다 무시한 채 어수선한 침대에 파묻혀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느낌이 전혀 들지 않죠?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난 최고의 삶 같은 건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미션 문장 찾아보세요.

아, I don't want to go to your party. 당신의 파티에 가고 싶지 않아요. No, I don't want to see anybody.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live, want to laugh, want to love. 이 곡의 제목은 Live, Laugh, Love 이거잖아요. I don't want to live, want to laugh, want to love. 멜로디는 굉장히 따뜻함도 느껴지고 긍정적일 것 같은데 예. 역시나 부정적인 내용이었어요. I don't want to live, want to laugh, want to love. 살고 싶지도, 웃고 싶지도,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I want to sit in my room. 내 방 안에 앉아서 and get drunk. 그냥 취하고 싶기만 해요. 라고 하고 있고 Don't want to live my best life. 라고 했습니다. I don't want to live my best life. 이렇게 기억해 보면 되겠죠? 나는 최고의 삶 같은 건 살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live my best life. 그 다음, just want to lay here all night. 그냥 뭐 하고 싶대요? 밤새 여기에 누워 있고 싶어요. I just want to lay here all night. 그러면서 I don't want to live, want to laugh, want to love.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살고 싶지도, 웃고 싶지도,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치고 힘들 때, 뭐 우울할 때 이런 기분이 들기도 하잖아요. 충분히 현실적으로 공감이 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볼게요. Sasha Alex Sloan의 Live, Laugh, Love.

0: 그럼 유용한 문장 리뷰 타임. 첫 번째, TV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I'm staring at the TV screen. 이거였죠? I'm staring at the TV screen. I'm staring at the TV. 네, 좀 더 단순한 버전입니다. I'm sitting here watching the screen.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마비되었죠 라는 가사 어떻게 표현이 되었었나요? 그쵸, 짧게 emotionally paralyzed 라고 가사 속에서는 들렸으나 우리는 I'm emotionally paralyzed 혹은 I was emotionally paralyzed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연습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I can't feel anything anymore. 이렇게 쉬운 버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I can't feel anything anymore. I'm emotionally paralyzed. 네, 감정적으로 마비되어서 어떤 것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감정 상태입니다. 세 번째, 난 최고의 삶 같은 건 살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na live my best life. 이렇게 묘사를 했었죠. I don't wanna live some perfect life. 완벽한 삶, 그런 거 살고 싶지 않아요. 네, 이렇게도 응용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TV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I'm staring at the TV screen. I'm staring at the TV screen. I'm staring at the TV screen. 두 번째, 감정적으로 마비되었죠. I'm emotionally paralyzed. I'm emotionally paralyzed. I'm emotionally paralyzed. 세 번째, 난 최고의 삶 같은 건 살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live my best life. I don't want to live my best life. I don't want to live my best life. 네, 이렇게 현실적인 가사에 함께 공감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 복습 잘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사운드 브리핑으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 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장생차.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번 주 핫 플레이 화제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사운드 브리핑.

이번 주 핫 포테이토 화제의 인물 또는 사건들을 알려드리고 관련된 노래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이 핫했다,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운드 브리핑 첫 번째 브리핑은 드라마 도깨비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도깨비가 올해 10주년을 맞아서 스페셜 프로그램이 방송됐어요. 공유, 김고은, 이동욱, 유인나 이렇게 4명의 배우가 추억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도깨비가 벌써 10년이 됐대요, 여러분. 참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죠? 드라마 도깨비 OST 듣고 올게요. 크러쉬의 Beautiful 그리고 찬열 펀치가 함께 부른 Stay With Me.

브리핑. 요즘 SNS 알고리즘을 장악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티즈 멤버 산이 씨인데요. 에이티즈가 신곡 Bad를 발매하면서 산이 씨가 비트에 맞춰서 가슴을 튕기는 안무가 핫합니다. 로판에서 튀어나온 듯한 비주얼, 그리고 절제된 파워 안무의 조합이 극락 파트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 여성들을 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핫가이, 에이티즈의 노래 함께 듣고 올게요. Bad, 그리고 이어서 Work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80s Bad 그리고 Work에 이어서 Bouncy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사운드 브리핑! 저희가 매주 여러분들께 핫한 소식과 노래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제보도 환영합니다.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5145님께서요. 가위에 눌려서 못 일어나고 있었는데 때마침 아내가 자다가 발로 차서 겨우 일어났네요. 역시 저의 운명, 생명의 은인. 아이고 참. 5145님 너무 귀여우시네요. 마침 이제 아내분께서 발로 차서 요즘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나를 가위에서부터 구해주다니 나의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5145님 참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편분들은요. 아내가 발로 차도 네. 넌 내 운명이야.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렇게 생각 얼마나 예뻐요. 이 말을 이제 문자로 보내주셨지만 한번 아내분께도 말씀해보세요. 예쁨 받을 것 같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브루노 메이저의 The Most Beautiful Things.

오늘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은 20개월 아들과 엄마 없이 단 둘이 키즈카페에 가는 날이다. 키카에서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부엌놀이. 아기자기 꾸며진 부엌에서 장난감 조리도구를 들고 요리를 하는데 아빠인 나는 무조건 손님이어야 한다. 그것도 매번 맛있다를 외치는 손님. 부엌놀이에 실증이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볼풀 던지기 100번, 자동차 빵빵놀이 100번, 미끄럼틀 타기 100번 정도는 해줘야 이제 그만을 외칠 수 있다. 아이의 텐션이 하늘로 치솟고 내 에너지가 방전될 무렵 우리는 간식을 먹으러 갈 수 있다. 아빠들은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엄마 눈치 안 보고 군것질을 잔뜩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일종의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오늘은 어떤 간식으로 아이를 어르고 달래야 할까? 아무래도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가야 할 것 같다.

윈터 처음 본 순간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요. 아빠네요 아빠. 8650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이게 또 아빠들과 아기의 단둘에 있는 시간. 말씀하신 것처럼 군것질을 잔뜩 할 수 있다. 아 이거 엄마가 보면은 충격받으실 것 같긴 한데 이런 일종의 거래가 일어나는군요. 몰랐네요. 이 남자분 아빠들의 이런 거래가 있을지.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에 보면은 아빠와 아이를 단둘이 두면 안 된다.

하면서 영상들도 되게 많잖아요. 막 아이랑 굉장히 좀 거칠게 놀아주는 아빠의 모습이라든지. 근데요, 뭐 이런 기억들도 뭐 어떻게 항상 건강한 것만 먹고 살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숨통 트는 그런 시간이 아이들한테도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추억이 쌓일수록 아빠와 아기 사이에 그 유대감도 많이 쌓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에너지 드링크 꼭 잘 챙겨 드시고 가시고요. 다녀오셔가지고 꿀잠 주무시길 바랄게요. 사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8650님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들의 주말 어떤 얘기들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공유해 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샤이니 스탠바이 미 그리고 소녀시대 베이비 베이비

0: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6: 쇼리 실라.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카라의 맘에 들면

0: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1: Yeah, uh-huh. Ladies and gentlemen, right now introduce KARA. Yeah.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 남부지방 곳곳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러워서 정체와 상관없이 빗길 사고 잇따릅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서광주 1차로에서 승용차 3중 추돌 사고 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영천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 금호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모두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방면 서하남 부근 5차로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선 변경 잘하시고요. 잠시 후 7시부터는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나들목 사이 양방향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시행되니까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치는 바람결에 사랑 노래 들려요. 내 곁에서 떠나버렸던 그립던 사랑의 노래 들려와 내 마음은 떨려요. 어둠이 지나가고 내일이 찾아오면 애태웠던 지난 날들이 내게로 살며시 다시 다가와 줄 것만 같아요.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둠이 지나가고 찾아온 오늘,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1부에서 우리의 영화 감상하세요. 영화의 한 장면 들려드려요. 2부 우아한 알고리즘에서는 키워드 하나로 들어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음악 기대해 주시고요. 사용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굿.

1962년 홍콩. 두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층으로 이사를 온다. 차우와 첸 부인은 자신들의 배우자끼리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가까워진다. 그러다 연민이 애정으로 변해가던 중 차우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싱가포르로 떠나기로 한다. 차우는 용기를 내어 배표가 한 장 더 있으면 함께 가겠냐고 첸 부인에게 물어보지만 첸 부인은 대답하지 않는다. 차우가 떠난 후에야 혼자 읊조리는 첸 부인. 배표가 한 장 더 있으면 날 데려갈래요. 그렇게 차우는 홀로 싱가포르에서 생활하고 첸 부인은 가정을 지켜내 아들을 키우며 살아간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따금 서로를 그리워할 뿐이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캄보디아 어느 사원에 도착한 차우. 사원 벽에 난 작은 구멍에 입을 대고 뭐라 말하는 듯 한참을 서 있다. 예전에 사람들이 나무에 구멍을 낸 다음 거기에 비밀을 털어놓고 진흙으로 막아 비밀을 숨겼다는 얘기처럼. 아마 첸 부인을 향한 마음을 털어놓는 중이겠지. 그리고 담담한 표정으로 그곳을 떠난다. 사원 벽의 구멍을 마른 풀로 막은 채 자신의 마음을 꽁꽁 숨긴 채.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일요일 이 시간 영화의 한 장면 짧게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영화. 오늘의 작품은 영화 화양연화였어요. 오늘의 장면과 함께 들려드린 곡들은 먼저 네킹콜의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차우와 첸 부인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 무렵

차은우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무협소설 집필을 하기 위해 동방호텔의 2046호를 빌려서 작업실로 쓰고 둘은 그곳에서 만남을 이어갔어요. 같이 떠나자는 말에 챔부인의 대답을 듣지 못한 차우는 그 방에서 마지막으로 혼자 창문 밖을 바라보다 떠나는데요. 전체적으로 붉은 커튼이 쳐진 그 인상적인 공간에 함께 흐르던 곡이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였습니다. 아마도라는 제목의 뜻처럼 두 사람의 망설임과 애타는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죠. 이어 들으신 곡은 등배경의 쌍쌍연인데요. 차우의 집에서 두 사람이 만나고 있던 와중에 첸 부인의 집주인인 손 부인이 갑자기 이웃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까지 마작을 하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걸 들킬 수 없었던 두 사람은 덩달아서 그 다음날까지 방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그저 방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신 반적화의 솔로강의 강변. 차우가 싱가포르로 떠난 지 1년이 흐른 시점에서 흐른 곡인데요. 노래를 부른 반적화는 이 영화에 출연도 했어요. 바로 밤새 마작을 하며 두 사람을 방에서 못 나가게 만든 손부인을 맡은 배우예요. 2000년에 개봉한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과 기술대상을 거머쥐면서 전 세계 평단과 관객을 매료시킨 영상미학 정점의 작품이죠. 배우 양조위의 깊고 쓸쓸한 눈빛과 장만옥의 절제된 슬픔이 만나서 가질 수 없기에 더욱 영원해진 사랑을 그려냈어요. 영화의 제목인 화양연화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절을 뜻하죠. 꽃이 지고 나서야 꽃의 아름다웠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각자의 배우자에게 배신당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은 숨긴 채 괴로워해야 했던 순간을 그린 이 영화의 제목이 화양연화라는 건 참 역설적이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이 무척이나 애틋하고 안타깝고 아름답게 묘사된 영화입니다. 4년 뒤인 2004년에 화양연화의 후속편이 나왔는데요. 제목은 2046. 바로 차우가 소설을 집필하고 두 사람이 만났던 동방호텔의 그 호실입니다. 왕가위 감독의 또 다른 영화 아비정전과도 연결되는 영화예요. 기회가 되신다면 왕가위 감독의 매혹적인 영상미학을 쭉 느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한 배우들의 화양연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영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이적의 나침반 8848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김수경님, 열대야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전력의 힘으로 버티고 있어요. 외출이 무서워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 이 전력이 얼마나 고마운지, 에어컨이 얼마나 고마운지 열대야에서 특히나 더 느낄 수 있죠. 5903님, 아침마다 안부 묻는 손녀가 너무 고마워요. 대전에 사는 여고 1학년 손녀 고마워 하고 마음을 전하셨네요. 아침마다요? 손녀분이요? 어머, 정말 기특하고 대단하다. 0063님, 시골은 풀과의 전쟁입니다. 풀은 왜 이렇게 쑥쑥 자랄까요? 저는 제초제를 쓰지 않고 힘들어도 직접 뽑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아, 고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네요. 뭐 환경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니까 0063님의 그 노고는 바로 땅이, 이 자연이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5584님, 얼마 전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저의 소중한 물건들을 전부 가져가 버렸네요. 너무 화가 나고 매일매일 우울합니다. 어머, 도둑이요? 아, 예전이긴 한데요. 저희 집도 도둑이 한번 들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폐물을 옹땅 잃어버리신 경험이 저도 있거든요. 얼마나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실은 그 이후로 장신구를 거의 일절 사질 않으시더라고요. 마음의 충격이 좀 상당하시더라고요. 이게 잃어버린 물건도 물건이지만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 억울한 어떤 심리 상태라고 할까요? 그 타격이 어마어마하더군요. 부디 5583님 그런 마음 잘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장지혜님 신청곡 함께 듣죠. 에일리의 저녁하늘, 그리고 이저몽님 신청곡이에요.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레드벨벳의 우주까지 함께 들어요.

에일리의 저녁 하늘,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레드벨벳의 우주 들으셨습니다. 2548님, 29살, 26살, 14살 아이들의 엄마예요. 아우, 늦둥이 막내가 있으시군요. 막내가 중1이라서 뒷바라지는 진행 중입니다. 며칠 전엔 남편도 막내도 없이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외출을 했어요. 극장에서 콜라를 마시면서 영화도 보고 쇼핑도 했네요. 근데 나를 위한 선물 없이 양손에는 가족들을 위한 물건들만 잔뜩. 그래도 집을 향한 발걸음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극장에 있는 거울의 글귀처럼 나오길 잘했던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 기분 전환을 좀 하셨군요. 어떤 영화 보셨어요? 저는 요즘에 좀 영화 볼 시간이 없어서 보고 싶은 영화 리스트는 잔뜩 있는데 발걸음이 향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기분 전환이 되신 것 같지만 근데 여전히 가족 바라기인 2548님. 그 전환되신 만큼 또 새로운 활기 얻으시면서 일상의 생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황미라님, 대학생 딸이 휴학을 고민 중인데 옆에서 엄마인 제가 어떤 무슨 말을 해줘야 하나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요즘입니다 하셨네요. 따님 휴학을 하려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수록 앞에 놓인 길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지금 뭔가 멈추는 건가 싶은 그런 순간이 나중에 보면 사실 필요했던 순간일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이럴 때 여러 경험도 또 여러 선택도 하면서 연그러 가는 것 아니겠나요? 걱정하시는 그 마음 따님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8781님 신청곡이에요. 한동준 너를 사랑해.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남주영님 신청곡입니다. 제이레빗 해피 띵스.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 패드.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언제나
7: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백은상님이 신청하신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 남부지방 곳곳으로 많은 비가 내려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될 텐데요. 연휴인 만큼 평소 주말보다 혼잡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로 흐름은 원활하고요.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 서광주에서 조금 전까지 사고가 있었는데 방금 처리가 되면서 정상소통 가능해졌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부산에서 포항 방면 척과 구룡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시고요. 7시부터는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나들목 사이 양방면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시행되고 있으니까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정체 구간 없어서 지금은 흐름 수월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사건이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6: Like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2부 시작했고요. 김희영님이 신청하신 리사 오노의 I Wish You Love 들으셨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 시간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 원.
3: 회계 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 원.
3: 재고 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 원. 생산 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8: 핏.
7: 눈 뜨자마자
8: 핏.
7: 아이와 함께
8: 핏.
7: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의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0: 사자의 키워드로 시작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줄줄이 엮여 나오는 음악들 들어봅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내일 7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국제 달의 날.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에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에 착륙한 날을 기념하는 UN 공식 지정일이라고 하네요. 세계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인 달 탐사, 우주 탐사를 생각하며 알고리즘 타보겠습니다. 달 노래로 시작할까요? 김현철의 달의 몰락,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
1: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달이 진다.

김현철의 달의 몰락,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 들으셨습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오늘의 키워드 국제 달의 날입니다. 최근에 우주 산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각자의 상상 속 우주,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요. 노래 들으면서 떠올려 볼까요? 우주에 관한 팝송입니다. 우주는 외롭다는 우주 비행사의 심정을 담은 곡, 엘튼 존의 로켓맨. 그리고 금성을 향해 떠난다는 곡이에요.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

엘튼 존의 로켓맨,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 들으셨습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국제 달의 날이 오늘의 키워드예요. 달 탐사, 우주 탐사는 인류의 새로운 도전이죠. 도전을 앞두고 들으면 힘이 나는 곡들 준비했습니다. WN 웨일의 RPG Shine, 이승환의 슈퍼 히어로, 이렇게 두 곡 들으면서 우아한 알고리즘 마칠게요.

송지호의 늦지 않았음을 김성철님 신청곡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최아람님, 어릴 때 계곡이랑 바다에서 뒤집힌 후 물이 무서워서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래서 바다도 싫어했는데 작년에 용기 내서 처음으로 수영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올해엔 바다 가고 싶더라고요. 아직도 물은 무섭지만 친해지는 중이에요 하셨어요. 올여름엔 바다 가서 수영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극복하시는 이 의지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좀 약간 노래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생에 나는 수영은 포기했어. 수영과 이번 생은 인연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물에 빠져서 아주 큰일 날 뻔한 몇 번의 경험을 거치고 나니까 물 속에는 약간 무릎 이상 빠지는 걸 별로 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걸 극복하신 최아람님의 어떤 삶의 지평은 또 넓어졌네요. 저는 대리만족하겠습니다. 김하은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이재영의 이혹.

이재영의 유혹 이어서 들으신 곡은 5610님이 신청하신 휘성의 인썸니아였습니다. 1040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잠시 들렀어요. 혹시나 학창시절에 다녔던 복합 쇼핑몰들이 아직 있나 봤는데 반갑게도 있더라고요. 사진도 찍었어요. 옷 사러 많이 다녔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나셨군요. 살다 보면요, 그 시기마다 많이 가게 되는 어떤 지역이 있잖아요. 저는 특히 이 성우 되고부터는 여의도, 특히 이 라디오 진행한 후부터는 이 여의도의 KBS를 계속 이제 뭐 이 출근하다시피 자주 오게 되는데, 예전에는 저도 정말 많이 갔던 곳이 종로 쪽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쪽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전시회? 공연? 뭐 이런 거 있으면 아주 가끔, 진짜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지금 마침 저도 7월 말 안에 한번 갈 일이 있는데 그때 더 눈여겨보게 될 것 같네요. 이현경님 신청곡 함께 들어요. 명카드라이브 냉면.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미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KBS 이라디오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시카고의 You're the Inspiration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되겠습니다. 연휴인 만큼 평소 주말보다 혼잡하겠고요. 특히나 영동선과 서울 양양선이 가장 정체가 심하겠습니다. 잠시 후 9시에서 10시 사이 교통량이 많아지기 시작하겠고요. 오후 3시에서 4시 무렵 정체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아직까지는 도로 흐름은 원활합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도 대체로 수월한데요. 다만 올림픽대로 잠실 쪽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산시장부터 정체되기 시작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차선 변경 잘 하시고요. 부근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냉장고만 열면 시원한 얼음이 가득하지만 우리 어릴 땐 얼음 가게에서 얼음을 사왔었죠. 얼음 가게에서 사온 얼음은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두고요. 얼음을 깨서 빙수도 만들어 먹고 수박 화채에도 넣어 먹고 정말 한여름의 얼음 가게는 그 동네의 오아시스였어요. 예전 선비들은 임금님이 하사한 얼음 하나를 입에 물고 여름을 났다고 하는데요. 덥다 덥다 해도 얼음 하나만 있으면 시원했던 우리 어린 시절의 여름을 떠올리면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는 여름은 참 호사스런 행복입니다. 정다운 여름 추억 떠올리면서 함께 하시죠.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